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리벨란테 김지훈입니다. 9월 11일 금요일 아침의 첫 곡으로 엘가의 샹송 드 마팅, 아침의 노래를 나이젤 케네디의 바이올린, 페터 패팅거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달래다라는 말 참 따뜻하죠. 쓰다듬고 어루만지며 위로하는 마음이 담긴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에게 먼저 그런 말을 자주 건네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조금은 더 다정한 사람이 돼보면 어떨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말랑한 푸딩처럼 김이 모락모락 나는 포슬포슬한 삶은 감자처럼 말이죠. 오늘 두 시간도 좋은 음악과 함께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제가 다정하게 안아드리겠습니다. 여기선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4: 콤비타 마누카 꿀.
5: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좋아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2: MG 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보험
3: 카티프로 시작.

마이 삐우 꼬지 론타노. 이제 다시 헤어지지 말아요. 안드레아 보첼리의 노래로 함께 했습니다. 들꽃 연인님. 직장 생활할 때 상사께서 주말에 좋은 계획 있냐고 물으시면 아, 무계획이 좋은 계획이지요? 라고 답했습니다. 늘상 바쁘고 힘들고 찌들어있던 제게 주말의 휴식은 저를 달래는 절실한 시간이었기 때문이지요. 주말을 앞두고 있어 늘 기분 좋은 금요일에 아당의 아름다운 음악, 훈디의 깔끔한 진행으로 제 정서를 달래봅니다. 아, 굉장히 또 힘이 되는 말입니다. 제가 진행이 또 깔끔했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아, 너무 보람이 있고, 그리고 무계획이 좋은 계획이다 라는 말, 요즘 제가 굉장히 여실히 공감하고 있는 말인데요. 조금은 가끔 그냥 많은 생각들을 내려놓고 나에게 쉼을 주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 참여 안내입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계정 주소는 아당 CBS, ADANG CBS이고요. 프로그램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다음 곡입니다. 쇼팽의 녹턴 1번, B플랫 단조, 작품 번호 9 중 1번, 마리아 조앙 피레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쇼팽의 녹턴 1번, 비플랫 단조, 작품 번호 9 중 1번, 마리아 조앙 피레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리벨란테 김지훈입니다.

그리워할 대상조차 없이 먼 산을 바라보는 일보다 비 오는 날 처마 밑에서 청승맞게 빗소리를 들을지라도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좋다. 그런 마음은 푸석푸석하지 않고 촉촉하다. 내 마음에 그리운 대상이 넘쳐나는 것은 더운 여름에 맑고 시원한 물이 가슴에 차오르는 일이며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숨막힐 듯 토하며 울어대는 귀뚜라미처럼 나 여기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이다. 그리움의 대상에는 언제나 나만의 이야기가 있다. 나에게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다. 나는 이른 아침 눈이 펑펑 쏟아지는 길을 모자 달린 파카를 입고 발자국을 도장처럼 남기며 걷고 있었다. 그날 눈 오는 길 위에서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한 여학생을 보았다. 서울에서 이사 온 그 여학생은 하얀색 파카 안에 하얀 얼굴을 가리고 흰 눈을 맞으며 서 있었다. 사춘기 소년의 마음은 얇은 한지 같아서 쉽게 물들고 스며든다. 흰색도 선홍빛만큼 강렬하게 마음을 물들일 수 있었다. 그날 이후 1년 동안 그 여학생을 마주할 때는 맑은 하늘에서 흰 눈이 내렸고 버스 정류장

공장에서 그녀를 만나지 못하는 날은 어디선가 뿌연 먼지가 도로 위를 쓸고 지났다. 사춘기 소년의 첫사랑은 순백이었다. 흰 눈이 내리는 아침이면 그 시절의 내 마음이 문득 그리워진다.

그리움은 기억의 스위치를 켜는 일처럼 느껴진다. 어디선가 노래가 흘러나오면 전구에 불이 들어오듯 내 마음의 영사기가 돌아가는 순간이 있다. 그리운 것들은 그리운 대로 마음껏 그리워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리움에는 애틋함과 서글픔이 함께한다. 애틋함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조금은 서글프지만 그래도 마음의 온기를 간직하고 산다. 찬바람이 황량하게 쓸고 지나는 거리에서도 봄꽃이 허망하게 떨어질 때도 여름의 밤벌레 소리에 귀를 묻고 누워있는 순간에도 그리움이 있는 사람은 애틋하지만 마음의 온기를 꺼내어 올 수 있다. 지난 일을 떠올리며 그리워하는 일은 감초를 씹는 것처럼 처음엔 쌉싸름하다. 하지만 씹을수록 입안에 진한 단맛이 올라온다.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이 마음을 좀 아리게 할 순 있지만 그 속에서 잔잔한 미소를 얻기도 한다. 누군가에게는 그리움이 병이 되기도 하고 입가에 미소가 맺히기도 하고 슬프지만 마음 한구석에 기쁨이 어리기도 한다. 그리움이 가져오는 갖가지 감정들로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낀다. 오늘처럼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것들을 그리워해야 한다. 하루 한 번은 그리움으로 감정을 부추겨야 한다. 어느 순간 그리운 것들이 다 사라지기 전에 지난 앨범을 간혹 들춰야 한다. 그리움은 지나온 일들의 나만의 의미를 담고 굳어버린 감정을 살살 녹인다. 오늘은 입가에 미소 번지는 일들을 그리워한다. 그때 그 사람이 보고 싶다.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중 데보라의 테마, 엔리오 모리코네의 음악이었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작가 정원철의 책 50 이후 평온함에 대하여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움이란 건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아프고 쓸쓸한 감정인 것 같지만 따뜻함도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지나간 시간을 떠올리는 일이 위로가 되기도 하죠. 오늘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애써 지우려 하지 말고 잠시 그리워해도 좋겠습니다. 그리움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8월에 있었던 공연이 생각납니다. 피아니스트 오은철 씨가 음악감독을 맡고 돌리벨란테가 함께 노래를 했던 무대였는데요. 그날 그리움을 주제로 세 곡을 이어서 들려드렸어요. 윤상의 소월에게 묻기를, 우리가 곡 못 잊어, 김동률의 잔향까지. 서로 다른 노래인데도 묘하게 하나의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굴 그리워하고 계신지 궁금해지네요. 6598님, 어제 창원의 정원쌤 공연 보고 왔습니다. 정말 따뜻했던 공연이었습니다. 앵콜곡으로 연주하신 슈만의 트로이 메라이 신청해요. 네, 슈만의 트로이 메라이, 김정원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슈만의 트로이 메라이,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2846님, 훈디와 함께 한 주를 보내니 한 주가 더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이번 주도 수고했다 토닥거리며 커피와 카스텔라를 먹으며 듣는 지금 참 행복하네요. 아, 그러니까요. 제가 이 라디오를 하면서 느낀 게, 아, 아침 라디오를 하면 정말 한 주가 훅훅 지나가는구나. 벌써 금요일이 됐습니다. 아, 너무 아쉬운데, 하지만 또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아름다운 당신에게 나날들이 너무 행복했고, 저도 이 시간들을 그리워하면서 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7538님, 지우님이 올 2월 2일 새싹 훈디로 아당에 오신 날, 저희 가정에도 새 생명이 찾아와 오늘로서 벌써 222일째네요. 와, 우리 지우님은 원숙한 훈디님으로, 우리 아기는 기어다니며 둘 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있으니 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고마워, 사랑해, 괜찮아를 외치며 이번 주에 업무도 잘 마무리하는 금요일을 보내겠습니다. 아니, 이런 우연이 있나요? 제가 2월 2일 날 왔는데 그때 새 생명이 찾아오고 벌써 그게 222일째다. 와, 뭔가 숫자 2와 굉장히 관련이 돼 있는데, 이왕이면 그 새 생명, 그 아기는 항상 1등만 하는 그런 삶이 또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예. 글린카의 오페라 루슬란과 루드밀라 중 서곡, 프리츠 라이너의 지휘,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글린카의 오페라, 루슬란과 루드밀라 중 서곡, 프리츠 라이너의 지휘,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듣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소화불량이 하면 하하임.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1부 끝곡으로는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D단조, 작품번호 30중 1악장 알레그로 마논 딴또, 마르타 아레리치의 피아노, 리카르도 샤이의 지휘, 베를린 방송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 2부 보이는 라디오로 돌아오겠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
2: 홈픽.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2: 기업이 잘 되는
1: 경복
2: 잠재력은 전문가로
1: 경복
2: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2부 첫 곡으로는요, 한명희의 작시, 장일남 작곡 비목을 소프라노 강혜정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2부 시작과 함께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가 켜졌는데요. 저희 모습 잘 보이시죠? 네. 지금 CBS 레인보우 앱에 들어오셔서 TV 모양 아이콘 보라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CBS 라디오 채널에서도 저희 모습 보실 수가 있으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 후에는 리벨란테 진원 씨, 노현우 씨, 그리고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오은철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리벨란테 김지훈입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1: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3: 관절 연골이 걱정이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CBS 기획 전재덕 박종성의 심포닉 하모니카 공연에 초대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하모니시스트 전재덕 박종성 그리고 전재덕 밴드 최영선 지휘의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하모니카 협주곡 조지 거슈인의 랩소디 인 블루, 넬라 판타지아, 우리미뇨 세야 세야 등 클래식, 재즈, 영화음악을 만나실 수가 있죠. 9월 15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입니다. 프랑스의 메스크랑 테스트 국립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이 열립니다. 지휘 다비트 라일란트, 신창용의 피아노 협연으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하죠. 9월 16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부천시립 합창단의 1, 2, 3, 4 콘서트 악기와 합창음악에 초대합니다. 김명희의 지휘와 해설 그리고 피아노, 대금, 생황, 장구, 피리의 합창을 더한 곡을 들려주죠. 9월 17일 목요일 오후 12시 34분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아드리엘 김지휘의 오케스트라 디 오리지널 공연이 열립니다. 바리톤 김태한의 협연으로 모차르트의 코지 판투떼, 코른골트의 죽음의 도시,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 등 오페라 아리아와 라흐마니노프의 교향적 무곡을 연주합니다. 9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아트센터 도암홀입니다. 에스토니아 국립오케스트라가 우리나라에 옵니다. 지휘 올라리 엘츠, 피아니스트 선우예곤의 협연으로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 등을 들려주죠. 9월 2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세요.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T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리벨란테 김지훈이고요. 지금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화면에서 보셨겠지만요. 오늘은 특별한 분들 모셨습니다.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오은철 씨, 리벨란테 진원 씨, 그리고 노현우 씨까지 세 분도 잘 보이시죠? 네. 먼저 피아노 앞에 앉아 계신 오은철 씨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은철 씨의 연주로 오늘 초대석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0: 와,
1: 정말 멋진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신 오은철 씨. 와, 정말 감동입니다.
2: 아, 감사합니다.
1: 그리고 리벨한테 진원 씨 그리고 노현우 씨까지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네,
1: 한 분씩 자기 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6: 네, 안녕하세요.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오은철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후.
3: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리베란테에서 테너를 맡고 있는 진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5: 네, 안녕하세요. 저도 같은 리베란테에서 바리톤 하고 있는 노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다시 한번 너무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 조금 전에 들으신 음악은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오은철 씨의 작품이었죠. 아, 제목이 윈터 벗 서머예요. 이거 굉장히 제목이 특이한데 어떤 곡인지 소개 한번 해주시죠.
6: 사실 여기서 어떤 곡을 연주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이번 여름이 정말 더웠잖아요.
1: 그렇죠.
6: 너무너무 제가 인생 살면서 얼마 살지 않았지만 느꼈던 여름 중에서 제일 최악의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아,
1: 맞습니다. 많이
6: 너무
1: 더웠어요.
6: 너무 더운 나머지 네. 제가 일부러 캐롤을 들으면서 이 정신적으로 좀 쿨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은 내가 여름 이 더운 여름날에 겨울을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포근하고 좀 시원한 걸 느끼면서 그걸 표현하면서 또 근데 생각해 보니까 다시 또 여름이잖아. 너무 덥잖아. 마주해야 되잖아. 나는 그런 또 이야기를 담은 비발디의 사계를 차용해서 만든 곡이었습니다.
1: 와, 근데 참 음악하는 사람이 참 개성이 있다고 느끼는 게 대부분 여름에는 뭐 냉수 마찰, 뭐 그렇죠. 에어컨을 크게 튼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를 캐롤을 들으면서 쿨다운을 한다. 이거 굉장히 또 특별한 일인데 종종 그러시나요?
6: 아, 근데 냉수 마찰로도 해결이 안 돼서 이거는 그 믿음으로 네. 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까지 갔습니다. 네. 와. 근데 조금 도움은 되는 것 같았는데 이번 여름 너무 더웠어요.
1: 그쵸? 맞습니다. 근데 정말 그 특별한 그 생각으로 만든 곡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그 인상적인 곡이었는데 혹시 두 분은 또 어떻게 들으셨나요?
3: 저는 어쨌든 형이 피아노 치는 것만 보는 건 또 처음이고 네. 사실 이 노래 이 연주곡이 굉장히 유명한 곡인데. 또 이렇게 실제로 라이브로 들으니까 확실히 좀 느낌이 확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일단 살짝 파주에 뭔가 파주에 그 음악 카페 같은 곳에 와서 음원을 틀어놓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1: 맞아요,
3: 그래서 형
1: 맞아요.
3: 뒤에 뭔가 그 풀숲이 보이면서 되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본업할 때가 굉장히 멋있는 형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피아노만 치면 뒤에서 날개가 보이고
1: 그렇죠.
3: 살짝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멘트가
1: 아니 근데 진짜로 형 짱했어요.
2: 진심인 거죠.
1: 진짜요. 네. 아 현우 씨 질 수 없잖아요.
3: 아 네. 어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정말 겨울바람이 몰아치듯이 마치 뭐 라흐마니노프나 쇼팽 네. 교향곡 네. 피아노 연주곡 하시는 것처럼 하시다가 갑자기 비발디 사계 여름이 딱 나오면서
2: 겨울이 나온 거죠.
3: 아 네. 내가 진짜 그래도 여름이었구나라는 것이 다시 돌아가는 현실을 마주하는 야. 그런 전 음악적 해석이 좀 보였어요.
1: 예. 네. 아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최근에 리벨란트와 오은철 씨가 함께 롯데 콘서트홀에서 함께 콘서트를 했었는데 음악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특별했던 시간으로 기억이 남습니다. 공연을 준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혹시
2: 아무래도 리베란테도 이런 악기 편성이나 구성이 또 처음이고 또 저도 그렇고 다른 연주자분들도 리베란테 곡이 처음이어가지고 맨 처음 합주할 때는 좀 서로 서먹서먹하고 네. 서로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든 게 다 악보 네. 보면서 그리고 또 여기도 그렇죠. 같이 익히면서 서툴렀는데 이렇게 한 번 한 번씩 맞춰보니까 서로에게 더 가까워지고 또 마지막 우리가 무대에 올렸을 때는 이렇게 서로에게 더 의지하고 했던 순간들이 저한테 너무 소중하고 황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게 이 뭔가 이 스파크가 튀면서 와 이게 예술이구나. 저도 모르게 벅차가지고 되게 눈이 글썽글썽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1: 맞습니다. 정말 정말 뜻깊은 공연이었고 저희 또한 사실 그런 똑같은 마음이겠죠.
4: 예.
1: 맞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나누는 중에도 아주 많은 분들께서 사연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또 곧 추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절 사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9982님께서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훈디 벌써 추석이 다가오고 있어요. 감사를 전하고 싶던 분들께 기억에 남는 추석 선물을 보내고 싶어서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답니다. 고를 때도 줄 때도 선물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즐거워서 선물은 참 행복한 말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훈디와 아당이 선물이에요. 오늘도 행복합니다. 네. 그럼 9982님의 신청곡 듣겠습니다. Over the Rainbow를 케니지의 색소폰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Over the Rainbow를 케니지의 색소폰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번엔 진원 씨 사연 하나 소개해 주시죠.
1: 네, 알겠습니다. 5205님의 사연입니다.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순간 선택을 잘하는 편인가요? 그 선택이 나비 효과처럼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만들기도 하고 후회를 가져오기도 하잖아요. 항상 좋은 선택만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오답을 고를 때가 많아서 선택의 기로에 서면 자꾸 망설여요. 이럴 때마다 조금 더 고민해야 할지 처음 드는 생각을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직감이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고 오래 고민한다고 꼭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선택할 때 직감과 고민 중 어느 쪽을 더 믿는 편인가요?
0: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네요. 개인적으로 우리 현우 씨. 네. 현우 씨는 직감과 고민 둘 중에 어느 쪽이에요?
2: 저는 조금 직감을 믿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0: 아, 직감을 믿는 편이다. 좋습니다.
2: 스스로의 어떤 촉이랄까요?
0: 촉.
2: 그런 것을 좀 맞을 때가 조금 비교적 많더라고요.
0: 그렇죠. 아직도 젊고 총명한 때잖아요.
2: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예, 직감이.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 형인 은철이 형. 예, 은철 씨는 어떨까요?
3: 저는 대부분 고민을 많이 하고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나서 결정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네. 가끔 아, 나 이거 고민할 필요 없이 그리고 나 후회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질러버리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또 맞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의 그 판단이지 않을까.
0: 그렇죠. 또 연륜이 또 쌓이셨기 때문에 그 직감이 또
3: 그렇게 쌓이진 않았어요.
0: 한 살 차이. 저희가 한 살 차이입니다.
4: 갑자기 또 선을 그으시네요.
0: 저희가 이렇게 친밀한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리베란테어 온철 씨가 최근에 언플러그드 호프 콘서트를 함께 했습니다. 그때 했던 곡 중에서 한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마치 콘서트 때 한 장면을 재현하는 기분이 들 것 같네요. 이 음악이 모든 분들께 추석 선물처럼도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오깨논 비보, 당신 없인 살 수 없는 나. 리벨한테 노래, 오은철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팬텀싱어4 우승팀 리베란떼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듣고 계십니다. 리베란떼는 자유를 뜻하는 이탈리아어 리베르타와 반짝인다는 뜻의 브릴란테를 합친 이름인데요. 어떤 장르의 음악이든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음악을 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0: 네, 너무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아, 그리고 조금 전에 특별 로고 잘 들으셨죠? 저희 이덕우 PD님께서 오늘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녹음해 주신 정미나 아나운서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깨논 비보, 당신 없인 살 수 없는 나, 리벨란테 노래 오은철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은요,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이자 작곡가인 피노 도나쪼의 대표곡이죠. 사랑하는 사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애절한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같이 부르니까 정말 그 롯데 콘서트홀
2: 맞아요.
0: 그 순간이 기억이 나는데
3: 그러네.
0: 그날에 이어서 오늘도 오은철 씨와 함께 호흡을 맞춰봤습니다. 리베란테와 음악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느낀 합이나 또 서로의 음악적인 호흡은 또 어떠셨을지 궁금한데 혹시 어떠셨어요?
3: 이렇게 아침에 같이 하는 건 또 처음인데
0: 네.
3: 저만 느끼는 건 모르겠지만 뭐 마치 예를 들면 우리 아침에 이렇게 빵집 가다 보면 빵 냄새 나듯이 갓 구운 빵 냄새를 예. 방금 느꼈어요.
0: 정말 표현이 예술이십니다.
2: 확실히 다르시다.
0: 달라요.
3: 구워서 그런가?
0: 네. 이쯤에서 사연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목소리가 너무 좋은 우리 현우 씨 읽어주시겠습니까?
4: 5827님의 사연입니다. 혹시 영크크와 늘크크가 뭔지 아세요? 며칠 전 윤종신님이 SNS에 올린 늘크크 리스트를 보다가 빵 터졌어요. 요즘 신조어가 너무 많아서 모를 수도 있는데 너무 모르면 대화하다가 혼자 자막 없는 영화를 보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가끔 검색해 보는데요. 세대별로 굳이 선을 긋기보다는 서로 쓰는 말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영크크인 네 분도 늘크크 중에 공감되는 말이 있나요?
0: 근데 궁금한 게
4: 네.
0: 그 저희 중에 유일한 20대인 현우 씨. 예, 현우 씨가 보기에 저희 형들은 늘크크인가요?

0: 영크크인가요?
1: 아 완전 영크크죠.
2: 아 영크크죠.
1: 네, 완전 영크크죠. 예.
2: 정말 다행입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2: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팬분들과의 소통 중에 저보고 영크크가 뭔지 아냐고 물어봐서 그게 뭐죠라고 했더니 그렇다면 당신은 늘 크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0: 맞아요.
2: 그래서 아 그렇구나.
0: 저도 비슷하게 그렇게 네, 당해요.
2: 제가 너무 그게 분해서 네. 찾아봤더니 영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터였나? 뭐 이제 아, 예, 뭐 젊은 어떤 예, 창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3: 약자였군요.
2: 예, 약자인 것 같더라고요.
0: 저는
2: 모르셨군요.
0: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이건 줄 알았어요.
2: 여러분들도 늘 크크입니다. 예. 아 근데 현욱 씨는 영 크크 알고 있었죠?
1: 단어는 알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약자인지는 몰라요.
2: 아 그래요. 아. 그렇지만 또 가장 신조어에 밝을 것 같아요. 혹시 뭐 또 소개해주고 싶은 어떤 신조어 있을까요?
1: 아 그렇다면 제가 한번 단어 몇 개를 네. 골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거를 아시면은 네. 영크크고 네. 모르시면 늘크크라고 합니다.
2: 아 네네.
3: 너무하다.
1: 제가 하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네. 추구미 아시죠? 아,
0: 추구하다. 추구하는 예, 거 아닌가요?
2: 나의 추구하는 방향 이상향 이런 거죠.
1: 아직까지는 영크크고요. 예. 그리고 뭐 동결건조.
2: 아, 동결건조는 기본적으로 저기
3: 동결건조?
2: 그 참다랑어 많이 하거든요.
3: 나 그거 예, 생각했네.
2: 가스 오브시를 만들잖아요. 예, 그런 거 아닐까요? 동결건조?
1: 오, 그렇군요. 저도 그 말리는 그런 건데.
2: 그렇죠, 그렇죠. 얼리고 아~ 말리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1: 네, 아~ 예, 예, 그렇죠.
3: 맞는 거예요?
2: 예, 맞는 거.
3: 아니,
2: 모르겠어요.
3: 그게
2: 모르겠어요.
3: 현우가 예, 그 맞는 거예요?
1: 본인도 모르.
3: 저는
1: 노코멘트하겠습니다. 네, 노코멘트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 네,
1: 네 밤티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0: 밤티.
2: 밤티.
0: 근데 그게 밤티가 살짝 그 뭔가
2: 그러니까 좀
0: 그러니까 네. 뉘앙스는 뭔지 알겠는데
3: 무슨 티?
2: 좀 부정적 뉘앙스죠.
0: 네, 맞아요.
2: 예, 좀 뭔가
3: 무슨 티?
2: 별로다.
0: 별로다.
2: 뭐 이런 말 할 때. 예.
1: 이렇게 다들 잘하세요. 그러면 이 뒤에 제가 정말 읽고 싶지 않아서 읽고 싶지 않았는데
2: 네.
1: 하나만 얘기하면
2: 네.
1: 야르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2: 아,
1: 도대체 야르.
2: 아, 저는 이걸 우연히 알게 됐는데
1: 아,
2: 뭐 약간 기분 좋다 뭐 이런 뜻.
0: 아, 그래?
1: 예.
2: 오, 기분 좋아. 뭐 약간
0: 그게
2: 이런
0: 야르라고 표현을 하나요?
2: 뭐 그런 거 같아요, 요즘. 저도 그걸 사용하진 않는데 조금 예, 저도 좀 낯간지러워서
1: 나는
2: 예.
1: 뭔가 야르르 이래서 뭔가
2: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예. 예.
1: 뭔가 맛있다 야르르. 이런
2: 근데 그 굴리는 발음 너무 좋은데 한번 다시 해주시면
1: 야르르. 오 되게 민망하네요.
0: 근데 이건 아무 네. 근데 이건 아무도 못 따라하겠다.
2: 네.
0: 말이 안 되시는 분들은
2: 그렇죠.
0: 안 될 것 같은데
2: 맞습니다. 이렇게 아. 세대 차이를 조금 위트있게 웃음으로 어렵다. 풀어봤는데 사실 뭐 영크크든 늘크크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0: 맞아요,
2: 예. 음악 앞에서는 저희 나이도 없고 세대도 없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아, 이번 신청곡은요. 핸들의 왕궁의 불꽃놀이로 한번 듣겠습니다. 4209님의 신청곡입니다.

0: 핸델의 왕궁의 불꽃놀이, 핸델 작품 번호 351중 4곡 환희, 콜레기움 아우레움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4165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저희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아쉬우시죠?
1: 아쉬워요.
2: 너무 아쉬워요.
0: 그래서 남은 하반기 활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리벨한테 연말 계획 또는 예정된 또 개인 활동 살짝 소개해 주시고 끝인사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 뭐 리벨한테 연말 계획 좋은 계획들이 많을 텐데 뭐 방송 활동도 있을 수 있고 저희 또 좋은 콘서트들 잘 준비해서 연말에 또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26년도 진짜 저희가 전반기 되게 바쁘게 이렇게 지냈는데 하반기도 좀 행복하게 바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현우 씨, 네. 현우 씨 혹시 뭐 예정돼 있는 팀 계획 외에도 또 개인적인 공연 일정 있으실까요?
3: 얘기 중인 거는 있는데요.
0: 네.
3: 아직
0: 확정이 안 됐고요.
3: 확정은 아직 안 됐고요.
0: 좋은 기회로 네, 또 예, 확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 오은철 씨.
4: 네.
0: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음반이나 또 공연 계획 있으시면 끝인사와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 네, 일단은 10월 달에 반도 네오니스트 고상지 씨랑 탱고 공연을 하고요.
0: 오.
4: 11월 달에는 국악 밴드 옥스랑 같이 네. 또 국악 콜라보를 하고 오. 또 이제 지금 큰 음악 프로그램에 감독을 맡아가지고 네. 그것도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저의 정규 앨범입니다. 좀 제가 여러 장르를 하면서 나의 음악은 무엇일까 계속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앨범을 작업하면서 그거를 좀 찾은 것 같습니다.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요. 파격적인 앨범이 아닐까 싶은데 또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기대하겠습니다. 말로만 들어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정말 기대 가지고 기다릴 테니까
4: 네.
0: 잘 준비하셔서
4: 네.
0: 예, 좋은 작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리벨한테도 연말까지 아주 알차게 또 좋은 공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은철 씨와 리벨한테 활동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라이브를 들려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이 곡도 저희가 함께했던 콘서트에서 불렀던 곡입니다. 김소월 씨, 조혜영 곡의 못 잊어입니다. 1부에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콘서트 때 그리움을 주제로 세 곡을 이어서 들려드렸어요. 윤상의 소월에게 묻기를, 우리 가공 못 잊어, 김동률의 잔향까지 이렇게 그리움 3부작으로 선보였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이 세 곡 중 못 잊어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세 분 이제 준비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리벨한테 노래, 오은철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1: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2: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1: 익수 황진한.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6: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압 유초중 예전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7: 잡나?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1: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2: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3: 최강희의 영화 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4: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차이콥스키의 발레 호두까기 인형 중 꽃의 왈츠를 사이먼 레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세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는 유튜브 채널 CBS 라디오에 올라갈 예정이니 많이 찾아봐 주세요. 아담과 함께 해주신 리벨한테 진원 씨, 노현우 씨, 그리고 오은철 씨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셜 DJ 리벨한테 김지훈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영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0: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홈픽.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사투리 쓰는 분들 보면 어떠세요? 저는 엄청 정감 가고 귀여워 보이던데, 그 중에서도 고맥락 언어의 정점이라는 충청도 사투리, 영화 피 끓는 청춘의 바람둥이 남고생 중기리의 차밍 포인트 역시 여학생들의 허를 찌르는 예측 불허의 미괄식 칭찬이었거든요. 바로 이런 식으로요. 난 말여, 사람은 다 이쁜 구석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담이어서 이쁘고, 통통이어서 이쁘고, 똑똑해서 이쁘고. 근데 팔꿈치 살이 그렇게 희내는 너밖에 없어. 같은 말을 해도 더 유쾌하게 들리는 건 눈치 보지 않는 자신감도 한몫했던 것 같죠? 그러니까 꼭 전해야 할 마음이 있다면 나한테 제일 익숙하고 자신 있는 언어로 시도할 것. 서툴러도 좋고 느려도 괜찮으니 눈치 보지 않고 마음을 건네보는 자신감으로. 최강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오늘의 첫 곡으로는 아주 목소리가 이쁘죠? 박보영님 목소리 피클랜 청춘 들으셨고요. 영화 피클랜 청춘 중에서 들으셨습니다. 네. 영화 기생충에서 최우식 씨도 그러잖아요. 실전은 기세다. 네, 눈치 보고 주눅들은 티가 나면 한수 지고 들어가는 느낌이 들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무기가 바로 귀여움 또는 솔직함이래요. 난 도저히 귀여울 자신이 없다.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상대를 무장해제시키는 방법이라고. 저는 진짜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솔직한 것도 귀여울 자신이 없으면 이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떨리면 떨린다, 걱정되면 걱정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큰 힘을 가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7017기의 최지호님. 저도 귀여워요. 근데 이걸 이종석이 했으니 글쥬 라고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보셨나요? 영화? 이종석님이 하시는 거? 네, 못 보신 분들은 찾아보고 싶게 만드는 글이네요. 그쵸? 이종석님이 하셨으니까. 그런가요? 네. 우재훈님, 충청도 사투리 중 너요. 요거 좋더라고요. 너, 나는 너요. 사랑한다는 뜻이래요. 네. 정말 고맥락, 네. 고맥락의 언어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서울이에요. 오늘 충청도 사투리 작가님이 살짝 앞에 레슨 해주셨는데 전라도랑 충청도가 섞인 것 같다는 의견들이 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 부모님이 고향 두 분 다 전라도셔서 저도 모르게 전라도 사투리가 묻어나오는데요. 친구들이라고 하셨네요. 근데 왜 그런 거 너무 귀여워요. 평소에 서울말 엄청 잘 쓰던 사람들이 왜 전화통화할 때 엄마

0: 나랑 통화할 때나 화나거나 울 때 사투리 나올 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떨리고 긴장될 때 귀여움을 선택하는 편이세요? 솔직함을 선택하는 편이세요? 전 아까 얘기했듯이 솔직함을 선택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만의 방법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 9390, 샵 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홈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의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안녕하세요.
3: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2: 완전 좋아요.
3: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4: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5: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네, 러브 스토리 메인 테마 오늘은 하모니시스트 박종성의 하모니카 연주로 들으셨어요. 앞서 들은 곡은 영화 라스트 콘서트 중에서 생 미셸이었죠. 사연을 좀 볼까요? 이인정님, 가을맞이 머리하러 미용실 왔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궁금해요. 저는 지금 긴 머리예요. 붙여가지고 연극 때문에. 근데 어저께 우리도 사랑일까라는 영화를 이거 봤다고 해야 돼? 안 봤다고 해야 돼? 한 5분의 1보다 잠들었거든요. 근데 머리가 예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한 걸까?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아, 되게 러블리하던데. 약간 러블리하면서도 시크하면서도 아, 되게 아무 옷이나 입어도 되게 시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네. 인프피인 전 솔직해지기 쉽지 않던데 그냥 말 꺼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걸까요? 귀요미랑 저랑은 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곽태우님은 아마 귀여우시고 아마 솔직하실 겁니다. 네. 아주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몇 번 뵙기도 했고 팬레터도 받고 네. 은근히 할 말씀 다 하시고 은근히 또 귀여우세요. 그러니까. 저도 인프피거든요. 네. 그래서 막 안 좋은 말도 있잖아요. 다른 말로 뭐 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네, 저희가 약간 솔직한 내향형적이지만 할 말은 또 다 하기 때문에 약간 솔직한 편입니다. 태호님. 박하사장님, 강디 잘생긴 청년들 보셨나요? 아주 화창하고 아름다운 날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앞에 글을 못 봐서 뭐 어떤 맥락에서 잘생긴 청년들 보셨나요? 하는지 궁금하지만 네, 잘생긴 청년들은 저는 늘 보고 삽니다. 네, 저희 매니저님도 잘생기셨고요. 지금 거의 아이돌처럼 생기셨고요.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매니저님. 그리고 저 연극 연습실 가면 심하게 잘생긴 친구 세 분이 이제 대인 역할을 하고 계시고 매일매일 또 저 과거에 심하게 잘생기셨던 지금은 중후하게 멋있으신 레리, 배수빈님, 뭐 오만성님, 네, 홍호진님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아주 눈이 호강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바꿔서 했네요. 먼저 들으신 곡이 러브스토리 메인 테마고 방금 들으신 곡이 라스트 콘서트 생미셸이었어요. 네. 곡들 궁금하시다면 선곡표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짱바님, 귀여움이 뭐죠? 솔직함, 너무 솔직함. 맞아. 짱바님은 좀, 약간, 글로만 봐도, 귀여움, 어리광 귀여움 쪽이 아니라 좀 멋있고, 솔직하고, 좀 칼칼한 그런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솔직함 쪽이시죠. 날쌤봉우님, 솔직하고 귀엽게 전한다. 사랑하는 친구 송미아 생일 축하해. 정말 솔직하고 귀여운데요? 신혜숙님 나도 솔직 귀여운 무감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은 또 매력 있어요. 그냥 솔직일 분들은 진짜 매력 있어요. 솔직이랑 또 그런 뭐라 그러지? 무례함이랑은 다르니까. 이번에는 떠영이님 신청곡 이맘때쯤 만나 사랑했던 그 사람과 기타를 치며 같이 불렀던 게 기억나요. 주르르. 저도 이걸 왜 읽었을까요? 저도 주르르. Always Remember This Way. 레이디 가가 신청합니다. 이거 들을 자신 있으신가요? 제목만 들어도 눈물 나는데요. 네. 용기 접수. 지금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샘 멘데스 감독의 영화 어웨이 위고 중에서도 한 곡 들을게요. 알레시 머독의 송.

0: 최강희의 영화음악
1: 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 음악 들으시면서 그 어웨이 위고 중에서 송 포 유 들으시면서 와 플리 너무 플리의 저장 너무 좋아요 막 하셨어요. 네, 진짜 좋네요. 가을 요 느낌이랑 잘 맞는 건가? 아, 되게 좋네요. 그렇습니다. 네. 스타이즈 본 OST 들으시면서 7749님, 오, 벨소리인 줄 알고 달려왔더니 아니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신랑이 강희님 팬이에요. 덩달아 저까지 전도됐답니다. 왜 좋아하신대요? 왜? 궁금하네요. 오늘 저녁에 집에 오면 처음 문자 보냈다고 자랑할 거예요 하셨습니다. 네, 정말 궁금하다. 봄날님, 레이디 가가의 화장기 없는 모습이 떠오르네요. 음악과 참 잘 어울려요. 슬프게요. 슬프네요 하셨습니다. 이 슬프네요라는 글자는 왜 읽으면 슬플까요? 슬퍼. 1393님, 스타이즈 본 보고 레이디 가가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저도요. 저도 배우 레이디 가가가 너무 좋아요. 다른 사람 같아요. 너무 좋아. 아, 저 사람의 화장을 벗기면 안에 저런 모습이구나. 그 모습이 되게 좋구나. 라는 감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라디오에서 좋아하는 음악이 흘러나올 때면 짜릿한 행복감이 느껴집니다.

같고, 여러분, 저 어저께 엄청 바빴는데, 요새 진짜 진짜 너무 바쁘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영화 시사회에 갔다 왔어요. 시간을 빼서. 그 영화가 이제 김혜자 선생님 영화, 여전히 찬란하게 그거 시사회에 갔다 왔어요. 저희 초대석에 송일구 감독님이랑 또 배우분들 나오실 건데, 다들 연기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오지은님이 그 영화 기대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워서 읽어드렸어요. 아, 엄청 울었어요. 엄청. 영화가 막 재밌었다 이런 느낌보다 너무 좋았다. 그리고 이 영화를 꼭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그리고 잘 봤다. 너무 잘 봤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네. 또 김혜자 선생님을 볼수 있다는 게 엄청 좋더라고요. 그 이제 어린 여자 주인공 두명 나오고 그 단짝의 얘기, 우정. 그런, 아, 다음에 우리 초대 손님 모실 거거든요. 그때 우리 수다 떨어요. 상크미님, 운동 갔다가 노래 듣는데 가슴 쿵. 아주 좋아요 하셨습니다. 가슴 쿵 하셨어요. 네. 이제 분위기 좀 바꿔보겠습니다. 미스터 주부 퀴즈왕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4209님이 신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가 너무 좋다고 강유 언니 좀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아, 영화는 분위기를 바꾸는 거지만 노래는 한석규의 그대에게 띄우는 편지네요. 좋겠네요. 들어보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구막남친들 다 나오시나요? 조윤진님. 그러네요. 구막남친 많네요. 네, 침대 선전하시는 이분. 박보검님. 매일 그대와. 아, 정말 포근하지 않습니까? 네,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중에서 들으셨습니다. 네, 가을엔 한석규라고 또 남겨주시고. 맞아요. 요런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사실. 여러분은 왜 노래 하나 끝날 때 다음에 어떤 노래 듣고 싶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어떤 노래 듣고 싶었었나요? 저 약간 이런 느낌 듣고 싶었어요. 약간 다정하고 편안하고, 뭐, 커피 프린스 OST 같은 거 있잖아요. 해질 무렵, 아나나, 뭐 이런 거. 네, 바다 여행. 그런 거 듣고 싶더라고요. 좋아하는 이유의 다양함에 대해서 이야기해봅니다. 남현선님, 제가 아까 저를 왜 좋아하는지 궁금하다고 했잖아요. 그냥 진짜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왜냐면 저는 저를 좋아, 제가 모르잖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남현서님이 알려주셨어요. 강장의 섬세함 속 단단함이 사랑스러워요 해주셨네요. 아 이거는 좀 수긍이 가네요. 엄청 멘탈 흘리는데 또 단단한 구석 있거든요. 용기 있는 구석이. 팬더님 최강희 씨 풋풋 상큼하시죠. 아, 오 그렇습니까? 아 이게 장점입니까? 아 풋풋 상큼 뭐 좋은 말이니까 장점이겠죠. 네 가을은 선물님 강디 커트 머리도 긴 머리도라고 하셨네요. 아 그래요. 이 긴 머리가 안 어울렸었는데 이게 나이 드니까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얼굴이 달라지니까 달라지잖아요. 뼈도 이렇게요. 어딘가는 좀 작아지고 근육도 어딘가는 커지고 살도 어딘가는 빠지고 위에 있던 게 내려오고 여러 가지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어울리는 것들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조금 재밌습니다. 쪼꼬미님 오늘 하루 일탈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어디 가지? 어디 가지? 어디 가야 대리만족되지?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분 어디 가면 좋을까요? 아 일탈이요? 왜요? 회사 오늘 지금 뭐 반유 드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드셨나요? 아 어디에 놓을까요 이분을? 여러분 에? 아니죠? 네, 잘 다른 거 쓰신 거죠? 진성 보릿고개요 용도다리님. 용도다리님. 좀 남겨주세요. 우리 이분 보내봐요. 네 좋습니다. 일단 노래 듣고 와볼까 봐요. 파이팅 템테이션스 스티비 원더 이진 씨의 러블리

0: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네. 봄뚜붐님, 엇구터 가서 고속버스터미널, 제일 빨리 출발하는 버스 예매해서 출발이라고 하셨는데요. 너무 일탈은 될 것 같은데, 올 때, 이분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나이 때쯤 되시면 올 때는 피곤하다. 네. 올 때 피곤하다. 네. 강디 티예요, 작가님. 네, 댓글. 올 때 피곤해요. 근데 내일 토요일이니까 괜찮다. 근데 또 많이 자면 내일도 많이 가버리잖아요. 저 티 됐나 봐요. 구름나무님. 와, 크크크. 맵 지도로 보는데 우리나라 축제들이 한가득. 오, 축제 찾아가도 좋겠네요. 오, 네. 한번 찾아보세요. 네. 엄지님, 할 일 없거나 갈 곳 없을 땐 무조건 영화 한 편 보는 게 맞아. 영화 여러 편 보고 그 멀티플렉스 그런 데 가면 근처에 뭐 할 것도 구경할 것도 많잖아요. 문예로망님, 한강, 햇살도 바람도 좋아요. 어, 카약, 그런 거, 타는 거 어때요? 예, 뭐 뜬금없는 소리 같지만 물에 안 빠지고 저는 좋던데. 이렇게 롯데타워 이런 거 보면서 패들보트 이런 거 타도 좋을 것 같고 수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하고 이제 선물 소개할 시간인데요. 선물 소개하겠습니다. 네, 화성인군 이런 데도 한번 가보세요. 최강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에무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6: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5: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7: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0: 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 음악 오늘 끝곡입니다. 아메리칸 심포니 중에서 존 바티스트 인 네버 웬터웨이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내일에서 만나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캡 홈핏.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캡 홈핏.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0: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 어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잘.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렸을 때 마룻바닥에 누워서 하늘을 보며 구름이 조금씩 움직이는 걸 신기해했던 추억이 떠올라서 이게 가을 타는 건가요? 하면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구름 오래 바라보는 거, 뜬구름 잡을 듯 손 한번 쭉 뻗어보는 거, 가을을 느끼고 싶을 때 하기 좋죠. 그 자체로 여유와 낭만이 가득하니까요. 9월 시작을 알려주는 신호가 있어요. 하늘색이랑 구름이 너무 예뻐요 하는 얘기. 여러분, 제발 오늘 한번 하늘 좀 보세요. 정말 꼭 보세요. 두 번 보세요. 세 번 보세요. 9월은 그렇게 오더라고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영양가 없어 보이지만 가끔은 그런 얘기가 필요한 가을이에요. 시간 들여 천천히 이 가을과 눈 맞춰봐요.

0: 진짜예요. 봐야 돼요. 꼭 봐야 돼요. 어제 저녁에 해질 무렵, 왜 개와 늑대 시간 있잖아요. 그때에 지금이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그러니까 여름에서 가을로 가면서 겨울을 맞이하는 요 잠깐의 뭐 한두 달간의 저녁 놀이 지기 전에 그 시간 정말 완전 이뻤던 거 아세요? 하늘바라기 정말 해야 돼요. 버블아이스 님이 정은지의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그니까요. 아, 이쁘다. 하늘 보고 있었어요. 2986님. 아, 예전엔 몰랐는데 왜 이리 하늘만 보면 감성이 뿜뿜할까요? 늙었으니까. 늙었으니까. 그런 거요. 어릴 때는 하늘이 이쁘든지 말든지. 나만 즐거우면 된다 이랬지만 지금은 주변의 작은 풀꽃에서도 감성을 느끼잖아요. 뭉게구름 펼쳐진 가을 하늘 매일 봅니다. 아까워서요. 미리네님 진짜로 너무 아깝죠. 근데 뭐 아깝다고 어떻게 다른 걸할수 있는 건 아닌데 저도 오늘 오면서 계속 아유 아까운 이 하늘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니까 많이 많이 보고 뭐 사진도 찍으실 수 있으면 사진 찍고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가을 하늘 같은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 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스타.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5: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6: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원슈타인 비밀의 화원 장범준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듣는 동안 그냥 게시판에 저녁 노을 사진이 그냥 도배가 되었어요. 각지에서 전국 각지에 구름이 일단 솜 이불 마냥 솜 잘 짠 솜 이불 마냥 착착착착착착 있는데 거기에 그냥 그 노을이 탁 이렇게 반사광처럼 촥 비춰가지고 막 각자의 색깔을 내는데 난리예요. 난리 너무 예쁘네요. 아마도 오늘도 그런 하늘을 보여줄 것 같으니까 어제 못 보신 분들은 오늘 꼭꼭 사진 찍어놓으세요. 점심 먹고 회사 주차장에서 하늘과 바다를 보고 있어요. 쭈꾸미 잡으러 나가는 낚싯배도 있고 백령도 가는 배도 있고 바람도 선선하고 인천 남항에서 바라보는 하늘 푸릅니다. 진짜 하늘색이요. 7228님. 1년에 며칠 없는 하늘이에요. 많이 많이 눈에 담아두세요. 이 사진도 진짜 멋있어요. 1379님이 저번 주 여동생 조카들과 강릉 바닷가로 달려가서 가을 정서에 푹 경포대 바닷가를 배경으로 안 하던 아침 러닝을 헛둘 헛둘 강릉의 청량하고 뭉게뭉게한 하늘 또다시 보고 싶다는데 하늘 걸고 바다를 같이 찍었는데 어느 것이 하늘이고 어느 것이 바다인가. 이야 너무 예뻐. 아우 아름다워. 정말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자연의 위대함이 감사하고 아름답고 그러는지. 물론 뭐 인간이 만들어낸 멋진 뭐 건축물이나 이런 걸 봐도 좋긴 하지만 인간은 아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이 자연. 그냥 천연 조명, 천연 색감.

그냥 볼수록 그냥 마음이 너무 몽글몽글해져요. 그죠, 여러분?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박기영 블루스카이 썬 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세보야 님이 신청하신 YB 나는 나비.

박혜경 문개구름 0707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조엔 햇살 좋은 날 5186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1부는 뭐 우리 날씨와 하늘 얘기만 하다가 끝날 것만 같아요. 아우, 이렇게 사진을 적극적으로 올려주시더니 그냥 난리가 났어요. 올댓재즈님은 우리가 이렇게 막 가을 하늘 이쁘다, 가을 멋지다는데 가을에 이별하면 더 힘든데. 아, 그래서 그 노래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딸아이가 사랑 때문에 힘들어하네요. 오늘 이별할지 다시 만날지 결정하고 온대요. 그래도 따님이 연애하는 걸 엄마한테 알리네요. 우리 무슨 뭐 토크쇼 같은 거 이렇게 인터뷰하면은 딸아들이 모태솔로인 줄 아는 부모님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30대 막 중반까지 갔는데도 우리 애는 모태솔로라 그 옆에서 눈이 막 동공이 지진이 나. 그래요. 우리도 옛날엔 사랑하리 했었잖아요. 사랑은 원래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하는 것. 그래도 진한 사랑 한 번은 해봐야 인생을 알게 되겠지요. 힘내 따라 엄마가 응원한다. 모르는 척 해주는 게 최고예요. 아시겠지만

친구들 사랑 싸움에 끼어들었다가 손절당할 뻔한 적이 몇번 있습니까? 우리가 엄청나잖아요. 하물며 세대가 다른 딸의 사랑에 우리가 또좀 감나라 배나라 일해라 절해라 합니까? 그냥 힘들어하면 뭐 맛있는 거라도 조금 챙겨주고 그마저도 귀찮아한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두세요. 그래도 막 사랑하고 이별하고 그러니까 좋을 때다. 글솜 켈리님 오늘 좋은 노래가 멋진 가을 하늘과 잘 어울립니다. 저는 혈액암 판정 받고 6번의 항암 끝에 이제 최종 검사 앞두고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과 그렇죠. 밝은 에너지는 건강과 뗄수 없는 자양분인데 다 났다. 이미 마음이 이런 분은 다 났어. 네, 수영님이 그 역할 톡톡히 해주세요. 늘 감사합니다. 우리 글솜켈리님, 글 원래 자주 쓰시는 분인데 아프셨었구나. 요즘에 그렇게 혈액암이 많은지. 그래도 워낙에 약도, 의학도 발달을 많이 해가지고 요즘에는 그래도 잘 이렇게 치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항암 힘들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늘을 끝으로 이제 항암에서 벗어나서 건강 회복하시기를 기도할게요. 커피 한잔 드리도록 할게요. 바이브 미워도 다시 한번 4483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 노을의 그리워 그리워에 이어진 임재범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 이 말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는데 이 말이 마치 성경에 있을 것 같잖아요. 성경이 없는 말이래요. 성경이 없는 말인데 마치 성경에 써 있는 말 같은데 이 항암 이야기 하니까 램프 요정 지니님이 저도 항암이 2년 차예요. 2년을 얼마나 힘드세요. 좋은 생각하고 맛난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다 보면 다 지나갑니다. 힘내세요. 엔젤 캐치님이 저희 친정엄마도 2년 전 혈액암 판정 받으셨는데 지금은 정상 수치로 올라왔어요. 힘내세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참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항암을 하고 계시는 분들 우리 열망 가족분들 중에도 많으실 텐데 지옥불에 튀겨지는 것 같은 고통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도 잠시간이라도 숨 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소년제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

0: 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1: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하우징.
1: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6: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6: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8: 콜레스테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더스데이야.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4: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5: 1533 1566 세라하임.
4: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6: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7: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8: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9: 집에서 홈픽해.
8: 홈픽.
1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9: 지금 홈픽해.
8: 홈픽.
9: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8: 홈픽.
9: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3: 휴레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

0: 광고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뺑 붉은 노을 이석강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CBS 음악 FM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

0: 당연히 콤비타죠.
1: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0: 콤비타 마누카 꿀.
2: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3: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4: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3: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관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5: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4: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5: 우리 집은 슈가버블.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6: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론 간유산균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6422님이 신청하신 베이비복스의 야야야 샵 가까이 쿨 슬퍼지려 하기 전에 그 선곡하는 작가님 누이십니까? 어쩜 이렇게 훌륭한 곡만 선곡해 주시는지 칭찬 겁나 드리고 싶습니다. 디드디드님, 제가 글 몇 번 본 것 같은데 라디오 선곡의 모든 그 권한은 오직 PD님에게 있다는 거를 뭐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라디오. 근데 뭐 DJ분들이 이제 직접 선곡하시는 방송들이 이제 늘크크 중에 좀 계시긴 한데 누구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제 주변에도 가까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몇몇 분들 빼고는 네 맞아요. 난 꼭두각시야. 빼고는 다 PD님들이 선곡을 하시고 신청곡도 PD님들이 고르시고 작가님은 글 쓰시고 저는 이 두 분이 하는 거를 꼭두각시 마냥 내 생각도 없어. 둘이 마리오네트 이거 한 것처럼 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뭐라 하지 말아요. 나는 꼭두각시니까.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바다님이 재래시장 와서 국화빵 5개 사 먹고 아, 나 국화빵 좋아하는데 이제 만드는 곳이 없다고. 국화빵을 풀빵 풀빵. 아니 뭐 저기도 붕어빵도 맛이 있지만 저는 그 풀빵만의 그 식감이 참으로 맛이 있고 좀 더 밀가루 맛이 풍부해서 옛날 맛이잖아요. 그게 더 좋아한데. 시장 왔다 갔다 구경하고 맛있는 족발 앞다리 사서 집으로 가는 중. 저녁에 남편은 같이 먹어야지. 기분 좋아. 아우 좋네요. 1035님 날씨가 선선해져서 오늘 갈색 마이를 꺼내 입고 출근했네요. 마이를 입으니 가을난주화가 된 기분이 들어요. 여의도 외근 있어서 나왔어요. 한강공원에서 삼각김밥에 콜라 마시며 벤치에 앉아 가을 하늘을 마이를 입고 바라봐. 야 오랜만에 듣는 단어다. 더욱더 예스럽게 하려면 가다 마이까지 가는 거죠. 이게 1어에서 나온 건데 가타가 역계란 뜻이거든요. 그런 걸 입으셨군요. 그래 마이를 입었을 땐 이 노래들이 너무 어울린다. 분명히 곡을 쓸 때 마이 갈색 마이를 입고 썼을 것만 같은 뱅크 가을의 전설 4612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애플님의 신청곡 성시경 희재

플러스 내게 남은 사랑을 다 줄게. 뭐 지금 그냥 난리 났네. 가을은 가을인가 봐요. 누구인가? 누가 내 플레이리스트를 들어놓았는가? 아니, 우리 사실은

그냥 더욱 맛있어지라고 그냥 틀었어요. 1800번님도 언니 방송 늘 듣고 있는 애기 엄마인데요. 저 고딩 때 친구들하고 노래방 가면 늘 언니 노래만 예약해서 불렀어요. 언니 방송 들으면 저 고등학생 때 활동했던 가수들 노래가 많이 나와서 너무 좋아요. 커피 한 잔. 알았어 알았어, 줄게 줄게. 아, 요즘에 난 안 부르니? 애기 때문에 부르기 힘드니? 저가 잘, 제가 아시다시피 SNS 쪽을 전혀 안 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가 어저께 라라라를 요즘에 이렇게 배경음악이라 그랬나 뭐랬나, 아무튼 그걸 부르는 영상이 좀 이렇게 많이는 아니고 조금 뜨더라. 뭐 그래서 내가 아, 나 보여줘 보여줘, 나 한 번만 보여줘. 안 된대, 없대 지금. 아니 그 검색하는 기능이 없니? 몰라 몰라 이러고 아쉬움만, 난 뭔지도 몰라, 아쉬움만 남긴 채 그렇대요. 그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 라라라를 조금 안다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하양하양님, 내 나이 마흔하나 드디어 최적의 라디오를 찾다니, 그게 최애 가수란 건 안 비밀. 그래요. 41이 이젠 우리 같이 놀자. 같이 놀면서 이 노래, 야, 최신곡 나온다, 최신곡 나와. 또 우리 언니 오빠들 또 이거 너무 최신곡 튼다고 힘들어 하실 텐데, 2691님의 신청곡 아이유 금요일에 만나요. 이하이 손자 봐줘요.

0: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캐넴.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3: 1544-7575
5: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6: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7: 아유 또 다 이 곡 틀라고. 이수영 라라라 듣고요.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쇼.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천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건일구조
1: 플랫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한 것이다. 이 발언은 독일의 축구 영웅 프란츠 베켄바우어가 1974년 서독 월드컵 결승전에서 네덜란드를 이긴 후에 가진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1945년 9월 11일 독일 뮌헨에서 태어난 프란츠 베켄바우어는 1974년 월드컵에서 선수로,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서는 감독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024년 1월 7일에 7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위대한 축구선수 프란츠 베켄바우어를 기억하면서 9월 11일 금요일 한동준의 FM 팝스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0: 2026년 9월 11일 금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팝스 첫 곡은 베이비 베이비 에이미 그랜트 이 노래 FM팝스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김민숙님 해운대 날씨 시원한 바람 붑니다. 즐거운 금요일 좋은 음악과 함께합니다 하셨어요. 해피골드님이 2시로 알람을 해놓아서 깜빡 잊을 뻔하다가 오늘도 들어와서 행복한 음악 듣기 시작합니다 하셨어요. 또 어이구 아이리스님이 아침 최저기온 12도 갑자기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독감 유행이라는 뉴스가 들려요. 감기 독감 조심하시고요. 슬기로운 가을 나기. 아 독감 걸리면은 쉽지 않죠. 예. 이저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피골드님이 하루 중 행복한 시간 중 하나인 게 바로 한동준의 FM팝스 듣는 시간이라는 거 혹시 아실까요? 아유 진짜요? 너무 감사드리죠. 그러면 아유 세상에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이 2시 한동준의 FM팝스를 진행하면서 정말 감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청취자분들의 지지로 지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기스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문자로 FM팝스와 실시간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저희 CBS 애자랑 레인보우만 있으면 세계 어느 곳에 가서도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 가서도 CBS FM을 깨끗한 음질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편리하게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코끼리 베이글. 클릭하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com.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캐넴.
1: 어,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2: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1: 익수 황진안.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화.

0: 편하게 익수제약
1: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0: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2: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3: 안녕하세요,
4: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3: 완전 좋아요.
4: 연두링.

로요 비슨의 You Got It, The Wonders의 That Thing You Do, The Beatles의 From Me To You, Creedence Clearwater Revival의 Cotton Fields, Del Shannon의 Runaway까지 이렇게 몇 곡이었어요? 다섯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저만 좋은 거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수선화 620님이 오늘은 수리산 초막골 생태공원 산책하고 있습니다. 좋은 음악에 날씨까지 한몫해 주어서 산책길이 아주 가을을 만끽하게 하네요. 여유로운 산책길 동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셨어요. 아유. 큐티포뇨님이 몽실몽실 구름이 어찌나 이쁜지 금요일에 듣는 음악이 더 좋게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운전하면서 볼륨 빵빵하게 듣고 갑니다. 하셨어요. 자, 노래 다섯 곡 이어서 들으셨고요. 노래는 계속.

저희 부부는 어렸을 때 한 동네에서 살던 친구였습니다. 초등학교도 같았고 동네에서도 자주 같이 놀던 친구였지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어울리는 시간이 적어지면서 조금 멀어졌죠. 그래도 가끔씩 동네에서 마주치면 얘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떡볶이나 간식을 같이 먹으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생 때 저희 집이 다른 동네로 이사하면서 동네 친구들과는 헤어지게 됐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90년대 후반, 친구를 찾는 사이트가 인기를 얻고 있을 때 저도 그곳을 통해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친구들과 아내를 다시 만났죠. 저와 아내는 그렇게 재회했고 2017년 7월에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결혼하고 2년이 지났을 즈음 아내가 지금은 저희 곁에 안 계신 장인어른을 모시고 병원으로 갔는데 대기실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진료 후에 뇌출혈이 발병해서 긴급히 수술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뇌출혈 후유 장애로 왼쪽 팔과 다리는 영구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지금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힘든 몸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를 위해 2020년에 회사를 퇴직했고 지금까지 아내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장애를 인지한 초반에는 아내도 저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장애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오히려 더 많이 배웁니다. 몸이 불편하기 전에는 라디오를 듣지 않았던 아내가 몸이 불편하고 나서부터는 좋아하는 책보다 라디오와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더 늘었습니다. 손으로 작동해야 하는 불편한 리모컨 대신 라디오 채널만 고정해놓고는 아침부터 잠이 들 때까지 라디오를 듣죠. 아내는 그중에서도

최강희의 영화음악,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그리고 FM 팝스를 가장 좋아한답니다. 53 동갑인 저희 부부는 음악 취향도 비슷해서 저도 함께 가끔 듣는데요. 제가 20대 때 들었던 노래를 지금 들으면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이 교차합니다. 지금은 새벽 2시. 아내가 아침 7시에 일어나면 저는 아내를 부축해서 화장실에 보내고 그동안 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아내가 아프고 나서부터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는데요. 집안일을 하면서 느낀 건 직장을 다니면서 집안일도 병행하는 여자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모든 워킹맘에게 존경을 보내며 사랑하는 제 아내가 이제는 좀 훌훌 털고 일어나서 청명한 하늘 아래 저와 함께 손을 잡고 산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6년, 6년 정도 아내 옆을 지키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거고, 또 생활하기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7944번으로 숙연해집니다. 아내분께서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그러셨어요. 쫑아님입니다. 사연자님 참 대단하십니다. 힘내시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그래서 라슈님도 남편분이 옆에 있어야 해서 회사까지 관두셨으면 생활비랑 필요한 게 많으실 텐데 남편분 정성으로 모든 게 좋아지실 겁니다 하셨어요. 취몽님이 저희 엄마도 54세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33년간 아버지가 엄마를 돌보셨어요. 두 분 행복하시기를 그러셨습니다. 아휴, 33년 정말 쉬운 세월이 아닙니다. 자, 박주영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이 담긴 보석 같은 이야기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서로 뭐 슬픈 사연에는 힘을 실어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기쁜 사연은 함께 기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고요. 노래 두 곡이어서 듣겠습니다. 벨린다 칼라일의 Heaven is a Place on Earth, The Bangles의 Manic Monday.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7: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8: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9: 당신의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2: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2: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일양약품.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6: 경리나라.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8: 1533-1566 세라하임.
7: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9: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7: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

한동준의 FM 팝스에서는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이송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를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에베네셀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리고요. 한동준의 FM 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1부 끝곡 앙리코 마시아스의 노래입니다. 람부 세뿌리앙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갑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4: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하우징.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2: 홈픽.
14: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강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Keep the Fire Burning. REO Speedwagon의 노래 FM 팝스 2부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역시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3545번으로 나뭇잎 사이 윤슬을 닮은 구름 가을마중 나온 이쁜 꽃들까지 순간순간 사랑하라고 하네요. 그러셨습니다. 아이고 참 사진도 좋고요. 그 들꽃 같은 것 같아요. 예, 예쁩니다. 참 이름 없는 들꽃들이 예쁠 때가 있죠. 이렇게 막 화사하진 않지만. 트리니티 님이 저 50인데요. 50세. 건축 설계 2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예쁜 건물, 멋지고 특이한 건물, 그리고 오래된 건축물을 보다 보니까 자연스레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역사에 심취하다 보니까 책도 읽고 유튜브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한국사 능력 검정도 있어서 다음 달 10월 17일에 시험 봅니다. 몇십 년 만에 시험이지만 설렘과 공부가 이렇게 달기는 제 인생 처음이네요. 멋지십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아, 한국사를 또 시험 보는군요. 아, 이건 몰랐네. 아니, 한국어 능력 시험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한국사, 국사, 그러니까 역사를 검정하는

0: 그죠? 예. 하여튼 뭐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삼이소님은 나이 먹다 보니까요, 제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보약 같은 친구입니다. 못할 말 없이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친구가 보약 같은 친구죠. 그러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친하고 뭐 정말 그야말로 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참 아이러니컬 하게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가장 많이 싸우게 되죠. 이게 참 도대체 이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가장 가까운 사람과 보약 같은 친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준의 팬팝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 받습니다. 헤이 미스터 DJ 유튜브 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FM팝스와 문자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도 있는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레인보우 CBS FM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경기도민이라면
6: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합치면 8만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명이나 쓰는이유.
4: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패스.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7: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미래.

리안 라임즈의 Can't Fight the Moonlight, 앤 머레이의 Shadows in the Moonlight, 올리비아 뉴튼 존의 If Not For You, 크리스탈 게일의 Half the Way까지 네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온누리님이 날이 너무 좋아갖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길거리를 누비고 다니고 있어요. 오늘은 이 날씨가 보약입니다. 그러셨네요. 그러네요. 예. 별밤님이 이어폰으로 FM팝스 듣고 있는데 동준님 목소리가 크게 들려갖고 이어폰 연결이 잘못돼서 밖으로 소리가 나나 깜짝 놀랐는데 버스 기사님이 라디오를 크게 켜놓아서 돌림 노래처럼 들려서 재밌네요. 저는 지금 평택일 보러 1372번 버스 타고 가는 중입니다. 하셨어요. 평택으로 가는 1372번 버스 기사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 한동준의 FM 팝스 듣고 계십니다. 노래 이어집니다. 비지스의 How Deep Is Your Love. 아까 비지스하고 에어서플라이 좋아하시는 분 계셨는데 신청곡을 보내드립니다. 제가 이게 신청하신 분들 소개를 다 못해드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이게 보내드려야지 하고 성복하고 뭐 이렇게 다 올리고 뭐 막 이러다가 그 페이지가 넘어가고 그러면은 제가 이게 소개를 못해드려요.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지스의 How Deep Is Your Love, Air Supply의 Lost in Love.

엔싱크의 Bye Bye Bye,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Baby One More Time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9937번으로 아, 선곡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엔싱크여도 그 저스틴 팀벌레이크 브리탄이라니요. 결별 특집인 줄 알았어요. 아, 두 사람이 사귀었었어요? 아, 저는 몰랐죠. 저는 그 사람들이 사귀든 말든 노래만 좋으면 됐지 뭐 이제 별로 생각은 못했는데 아 그런 또 이야기가 있군요. 허허. 모르고 틀었어요. 네. 제이든님이 결혼 40주년 기념 자유여행 하고 있는데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 네. 두브로브니크에서 동준님 목소리 들으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아셨어요? 유럽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0: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한동준의 FM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4: 원성남님 일부러 그러신 건지 동준님 김종훈 PD님 신소영 작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 시작하는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PD가 김종훈 씨고요. 신소영 작가님입니다. 저희 FM 팝스는 한동준 DJ 소승근 작가 이렇게 돼 있죠. 일부러 그러신 것 같은데. 오늘 끝곡은 카일리 미노그와 제이슨 도너반이 함께 부릅니다. Especially for you.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사랑의 어원이 한자 생각사에 헤아릴 량을 쓰는 사량에서 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꽤 유명한 얘기라고 하는데요. 상대를 생각하고 헤아리는 마음, 뜻이 참 근사하죠. 헤아리는 게 어렵다면요, 밥은 먹었냐, 별일 없냐, 이런 말부터 툭 던져보십시오. 원래 사랑은 그렇게 무심한 척 챙겨주는 맛 아니겠습니까?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자, 오늘 첫 곡은요, 시인과 촌장 사랑일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식사하셨어요? 조금 있다가 맛있는 거 드셔야죠. 별일 없으시죠? 이렇게 한번 주위 사람들에게 말 건네보시죠. 사랑이 따뜻함이 번져갈 듯합니다. 가요 속으로 오늘도 시작할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관절 연구.

0: 맛으로
1: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2: 경복
3: 기업이 잘 되는
2: 경복
3: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3: 4호성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경복대학교
5: 딸 혹시 황진우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안
6: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7: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6: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8: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9: 안녕하세요
1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9: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9: 완전 좋아요
10: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1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알리의 서약 8932번 한동준 사랑의 서약 양승용 씨의 신청곡이었어요. 서약에 대한 노래들이었는데 아, 서로에게 어떤 굳은 다짐들을 맹세하셨습니까? 떠올려 보시죠. 5515번 백수된 지 4일째인데 일할 때보다 시간이 더 안 가는 것 같아요. 눈치 안 보고 볼륨 높여 누워서 듣는 건 좋은데 한편으로 심심합니다. 또 다른 내일을 기약하며 이 시간 즐겨야겠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어떤 일들이 나에게 다가오겠죠. 분명히 그럴 겁니다. 박남숙 씨는요. 가을이 좋은 이유는 머루 포도를 실컷 먹을 수 있어서예요. 어제 한 박스 샀는데 짝꿍이랑 다 먹었어요. 남편이랑 다른 건 하나도 안 맞는데 머루포도 좋아하는 건 딱 맞아요. 아, 이거 하나라도 이렇게 맞는 게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시간 안에서 모든 게 또 통하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오늘 또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는데 이 멋진 사연들로 베스트 사연 이벤트 함께합니다. 방송 마칠 때쯤 제작진 투표로 결정합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유심초입니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4874번으로 신청하셨습니다.

6393번으로 신청하신 바다새의 바다새였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에 만나는 코너죠.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시면 돼요. 이름, 나이, 학교 친구면 학교 이름, 졸업년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십시오. 그분과의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정도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더 좋아요. 이제 137번째의 만남을 기대하게 되네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 함께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4865번 고추 15근을 빠왔습니다. 요즘 방앗간이 없다 보니까 방앗간 예약 잡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김장 준비는 한 발짝 가까워졌고 여름과는 한 발짝 멀어진 느낌입니다. 딱 맞는 표현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동네에서 방앗간을 못 봤어요. 여러분들 계신 곳에는 좀 보입니까? 이 왠지 방앗간이나 오래된 사진관 아니면 뭐 다방 이런 거 볼 때 무척 반가울 것 같아요. 노사연입니다. 만남 8832번으로 신청하셨네요.

상큼한 노래였죠. 핑클 영원한 사랑 김정순 씨가 신청하셨네요. 그 전에 들었던 리아 킴 위대한 약속은 2873번으로 정해 주셨고요. 가을이 오니까 아내와 연애 시절 편지를 주고받았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편지를 멋지게 쓰고 싶어서 몇 번이나 다시 쓰곤 했었죠. 2928번으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아, 여러분도 편지 썼던 기억들 나시죠? 글씨도 최대한 예쁘게 쓰려고 애썼던 그 기억들 한번 떠올려 보시죠. 잘 쓰는 친구들한테 야 이거 편지 좀 대신 좀 써줘라 이렇게 부탁도 해보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예. 9119번 이제 언니 오빠들이 나이가 많아서 제가 친정 부모님 산소를 관리하기로 하고 추석 전에 벌초를 하러 갔는데 잡초가 산소를 덮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랑 땀 범벅이 되어 낫으로 호미로 잡초 제거하고 지금 기진맥진입니다. 이 여름철에 비 오고 나면 잡초들이 엄청 자라 있을 거예요. 고생하신 만큼 마음도 뿌듯하시겠어요. 그리고 8762번으로 주신 사연 갓 새싹이 예쁘게 올라오네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아 이게 갓 김치용 그 가시군요. 와 저는 사진으로 이렇게 처음 봅니다 사실. 근데 정말 예쁘게 올라오는데요. 꽃들보다 더 예뻐요. 제 눈엔 그렇습니다. 2155번으로 이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정훈이 씨의 노래예요. 꽃밭에서.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 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이문세 나는 아직 모르잖아요. 7838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인섭 씨가 오랜만에 평택 농막 숲터에 와서 제초 작업하고 샤워하고 난 뒤 커피 한 잔 그러면서 가요 속으로 듣고 계시다고요? 풀들 많이 자랐었겠네요. 고생하셨어요. 이제 편안한 휴식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1부 끝곡은요. 9775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인데 이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난 후의 동해바다의 모습은 어떨까요? 뭐 아무 때나 멋진 모습이긴 하지만요. 한승기입니다. 동해의 꿈. 전 2부에 먼저 갈게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생

0: 언제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영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1: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8: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7: 집에서 홈픽해.
6: 홈픽.
8: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7: 지금 홈픽해.
6: 홈픽.
7: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6: 홈픽.
7: 홈픽.
1: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9: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1: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창문을 열고 내다봐요. 저 높은 곳에 푸른 하늘 구름 흘러가며 당신의 부푼 가슴으로 불어오는 맑은 한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은 시인의 마을, 정태춘 씨의 노래죠. 남보현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정태춘 씨의 차분한 목소리로 가요 속으로 2부 문을 열었어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역시 2부도 꾸며집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4: 왕타 칫솔

0: 탈출, 주방 필수템. 이젠 냉가다 하세요.
1: 이젠 냉가다 하자.
2: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권영순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김후남 씨예요.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1993년 경북 풍기읍 풍기고등학교 졸업생 김후남입니다. 고등학교 내내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저와 후남이는 점심시간에 같이 밥도 먹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특히 김후남이 저를 많이 챙겨줬죠. 고등학교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는데 후남이 덕분에 아주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같은 곳에 취업해서 서로 의지하면서 지냈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서울로 이직을 했고 가끔 연락을 주고받은 후 어느 순간부터 연락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들어 김후남 생각이 많이 나네요. 후남아, 우리 그때처럼 다시 만나서 여행도 다니고 옛날 이야기하면서 웃자. 많이 보고 싶다.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 양희은 한계령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7944번으로 신청하시기도 했어요. 1993년 경북 풍기읍 풍기고등학교를 졸업한 김후남 씨 가요 속으로 혹시 듣고 계시면 샵9390으로 문자하듯 연락 주십시오. 오늘 사연 소개되신 권영순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자, 이 코너를 통해서 이제 137번째 만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요, 언제든지 샵9390으로 사연, 신청곡 같이 보내주십시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군대 간 아들, 운이 좋아서 서울로 배치받고 이제 두 달도 안 됐어요. 무뚝뚝한 아들인데요. 연락이 자꾸 옵니다. 킥킥. 4564번으로 주신 사연이에요. 아, 무뚝뚝했던 아드님도 이렇게 변하게 되는군요. 예, 아이들 어릴 때 걱정 많이 했지만 이렇게 커가면서 멋지게 예쁘게 잘 크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아이들 열정도 있을 거고요. 혜은입니다. 열정. 변승 씨가 신청하셨네요.

김광석 씨의 목소리 거리에서 천금단 씨가 신청하셨고요. 서울 패밀리의 이제는 이 노래는 7832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0466님의 사연인데 편의점에서 빵을 파는데요. 그 안에 투명 책갈피가 있다고 해서 사러 갔는데 다섯 군데 모두 품절이래요. 두 쫀쿠 때도 안 하던 짓을 제가 하고 있네요. 이거 엊그저께도 이 빵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야 이게 정말 사기가 어렵군요. 그래도 내 손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오늘 방송 마치고 방송국 밑에 편의점 한번 가볼까? 김신숙 씨, 9월이 오니까 작년 겨울 20주년 기념으로 갔던 몽골 여행이 생각이 납니다. 고비 사막을 호기롭게 오르다가 결국 포기했는데요. 아직도 그게 제일 아쉬워요. 결혼 20년 고비는 잘 넘겼는데 고비 사막의 고비는 못 넘었습니다. 결혼 20년 고비를 잘 넘겼다고요. 고비 사막 이름도 참 어렵겠다 싶네요. 전윤아입니다. 너를 사랑하고도 이현숙 씨 7695번으로 신청하셨네요.

서재양 씨의 신청곡 박정훈 오늘 같은 밤이면이었습니다.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이네요. 오늘 사정상 보이는 라디오는 쉬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8622번 제가요 고등학교 때 조덕배 씨 콘서트를 갔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따뜻했던 분위기가 생생해요. 오늘은 그 순간들이 떠올라서 신청해 봅니다. 어릴 때 갔던 콘서트장 그 분위기 그대로 가슴속에 남아있게 되죠. 저도 그래요. 네. 꿈에를 신청하셨는데 이 노래 오늘 제가 불러드릴게요.

0: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캐넴.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올품.
2: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3: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4: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2-8288-3222.
2: 한국침례신학대학교.
5: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6: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김성윤 씨 5332번으로 청해 주신 신승훈 미소 속에 비친 그대였습니다. 오늘 베스트 사연은요. 사진과 함께 갓 새싹 소식 전해주셨던 8762님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민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커피.co.kr 1온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 위 특급 호텔 벤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찬휘의 노래 Tears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어제 노을 참 예뻤는데요. 노을에도 이름이 있더라고요. 유난히 형형색색 고운 노을은 꽃노을. 해질녘 먼 바다 수평선에서 반짝이는 건 까치놀. 붉은 빛이 사그라들고 하늘가에 푸르스름하게 감도는 건 이내라고 한답니다. 이름을 붙이고 불러주는 건 고유한 빛과 기운을 가졌다. 인정해 주는 일 같아서 참 좋아요. 하루 마무리하고 집으로 가는 길. 지치고 노곤해도 아름다움을 목격하기 위해 걸음을 멈추는 이 행위에도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금방 안 떠오르고요. 일단은 노을만큼 예쁜 사람이라고 해드릴까요?

와, 이 노래를 듣네요. 실용국어님이 이 노래 듣고 싶으셨어요? Be With Us의 Lovely Day로 시작했습니다. 까치 놀, 불그스름한 노을을 배경으로 바다 물결, 윤술의 반짝임을 합쳐서 부르는 그런 이름이래요. 노을 지는 하늘에 까치떼가 나는 듯이 희끗희끗 반짝이면서 일렁이는 물결이라고 해서 이름이 까치놀 그렇다고 합니다. 어제 정말 대단했어요. 보내주신 사진을 다시 한번 봐도 다 전시회급 작품이었거든요. 사실 어제 하늘과 노을 그 자체가 작품이었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걸 지나치지 못해서 멈춰졌던 사람들 모두가 다 작품인 거죠. 이걸 또 누군가가 사진 찍으면 그 프레임 안에서 다 작품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또 오늘의 작품이 펼쳐지겠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의 또 멋진 장면이 되겠죠. 매일 우리가 작품 속에 있고 작품이 되는 시간 함께해서 참 좋네요. 9월 11일 금요일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2부에는 저스트 퀴즈가 있습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3: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5: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4: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6: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7: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신

0: 하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 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1: 피부 가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어,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2: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어.
1: 익수 황진한.
0: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0: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Take that, I found heaven. 타바레스의 Heaven must be missing an angel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하늘이 얼마나 예뻤으면 어제 찍은 하늘 사진이 오늘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신님 어제 너무 예뻤죠? 하면서 어제도 진짜 많이 사진을 보내주셨거든요. 저녁 스케치랑 하늘이랑은 MOU를 체결해야 한다 봅니다. 협력관계예요 완전. 하늘이 있어서 저녁 스케치가 더 좋고 저녁 스케치가 있어서 하늘을 더 많이 올려다보게 되고 우리는 그런 사이예요. 캐치님들은 음악 공유자이면서 저녁 하늘 공유자이면서 우리는 또 그런 사이고요. 오늘의 하늘은 또 어떤 모습이에요? 오늘 하늘 사진도 막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와는 다르지만 매일매일 바뀌는 작품, 예술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오늘 출근하면서 과자를 한 봉지 사왔어요. 그걸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다스려 보려고요. 제가 출근하자마자 와그작거리면서 전투적으로 과자를 먹고 있으니까 부서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스트레스 풀린다고 다들 한 주먹씩 나눠줬어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저 아주 옛날에 좋아했던 그 짱구 과자. 아니, 이거 저 먹은 지 한 5년, 한 10년 만에 먹는 것 같아요. 아니, 갑자기 그걸 먹으면 막 스트레스가 날아갈 것 같은. 왜냐면 깨물면 그 와그작 소리가 엄청 크게 나는. 아, 이건 사무실 민폐더라고요. 제가 오늘 먹어보니까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앞에 앉은 우리 송인찬 아나운서가 선배가 과자 먹는 거 처음 본다고. 그래서 과자를 먹어야 한다. 어? 선배 샐러드 같은 것만 먹지 않냐고. 샐러드는 몸에 좋지만 과자는 정신 건강에 좋다고 막 그러면서 먹었거든요. 캐치님들은 정신 건강을 위해서 뭘 드시나요? 오늘 어떻게 대단한 하루를 보내셨는지 톡 보내듯이 톡톡 짧은 5줄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샵 9390으로 그리고 레인보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을 읽어드립니다. 대단한 하루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노래 나가는 동안 톡톡 적어서 보내주세요. 보니엠 Going Back West 윤성숙님과 함께 들을 거고요. 아이린 쉐어의 테네시 월츠

앤드류 버드, 시지푸스 들으셨어요. 빌리 조엘의 The Stranger는 노을 신사님께 전해드린 노래, 에밀루 해리스의 Wayfaring Stranger, 화곡동 김밥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집으로 가는 길, 하루를 돌아봐요. 이 노고운함의 이유를 찾아봐요. 이 뿌듯함의 출처를 꼽아봐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0252님, 저는 통장 일해요. 요즘 주민등록 사실 조사로 집집이 방문 중입니다. 꼬맹이 딸 데리고 다니는데 징징거려서 힘들어요. 근데 잠깐 하늘 보니 멋진 노을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며 마음 달래고 하루 마무리합니다. 꼬맹이도 수고 많았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1043님, 암병원 동기 5명이 뭉쳤어요. 무계획으로 실미도 여행 왔죠. 실미도 바닷길 열리자마자 바다로 떨어지는 붉은 노을 속으로 달려들었어요. 그 안에서 신나게 놀았어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노을이 있으면 다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다 멋있어지고 다 영화 같고 그런 거예요. 노을과 함께 대단해지신 두 분께 커피 한 잔씩 드리겠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대학원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러운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적이 보드란.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관절 연구.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저는 음악 들으면 속이 시원해지고 스트레스가 풀려요. 몸에도 좋고 정신에도 좋은 거네요. 이건 3711님이시고요. 지금 저는 정한 알밤 휴게소에 잠깐 쉬면서 문자 보냅니다. 꿈꾸는 파랑새님은 전주 엄마 집 가신대요. 당포성으로 은하수 보러 가요. 여기는 별내 휴게소.

2264님. 와, 금요일 저녁 느낌이 좀 나는데요. 김영우님 청해주신 스모키의 If You Think You Know How to Love Me 들으면서 2부로 갑니다. A breathless drive on a downtown street.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2: 홈픽.
14: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0: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용신님, 저는 39. 싱글 남자예요. 주말만 되면 저는 너무 외로워서 힘들어요. 할 게 없기도 하고 생방하는 라디오도 없고 주말이 오는 게 오히려 부담되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길거리라도 돌아다녀봐야 할까요? 2351님이세요. 길거리를 돌아다니셔야 해요. 사람들도 별거 없어요. 길거리를 돌아다녀요. 둘이 돌아다니고 셋이 돌아다니고 다섯이 돌아다니고 다 그런 거예요. 혼자 돌아다녀도 되게 좋아요. 길거리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길거리를 거닐다가 꽃도 보고요. 담도 보고 가게도 보고 하늘도 보고 이러면서 걸어다니는 거예요. 진짜 재미있어요. 내일은 어디 거리를 돌아다니면 좋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좋은 거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리얼 그룹의 빅 배드 월드 이종윤님 청해 주신 노래로 2부를 열었습니다. 자, CBS 음악 FM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2부에 오셨어요. 광고 들으신 후에 저희는 저스트 퀴즈 풀러 갑니다.

0: 피부톡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론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1: 노무법인 폐
2: 1544-7575.
3: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저스트 퀴즈. 세상 가벼운 퀴즈, 저스트 퀴즈. 우리 이거 풀면서 시간 순삭하며 집으로 가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월 14일은 기념일입니다. 다이어리, 초콜릿, 사탕 같은 작은 선물로 마음을 표시하고 평소 안 하는 포옹도 하고 좋은 사람이랑 잠시 쉬었다 가라고 만든

소소한 일상의 기념일들인데요. 우리 앞당겨서 이 기념일 하나 챙기고 가요. 다가오는 9월 14일은 무슨 데이? 연인과 사진을 찍는 포토 데이래요. 요즘에는 폰으로 쉽게 찍는데 라떼는 말이죠. 우리 때는 말이죠. 카메라에 이것을 넣은 다음에 사진관 가서 뽑아달라고 해야 했어요. 이거 넣고 그냥 카메라 열었다가는 빛이 들어가서 그냥 버려야 했고 다 찍으면 감고 그랬는데 사진 찍기 위해 카메라에 넣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걸음, 2번 기름, 3번 필름, 4번 소름. 요즘 아마 땅치고 후회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것 카메라가 귀해져서 값이 얼마나 올랐나 몰라요. 2030 세대가 이 카메라 매력에 빠져서 고가의 이 카메라를 구입해서 이것 카메라 촬영을 취미로 삼고 있거든요. 우리 이것 카메라 다 한 대, 두 대씩도 있었는데 버리거나 팔았거나 어디 구석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 카메라입니다. 라떼, 우리 때 사진 찍기 위해 카메라에 넣은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걸음. 걸음은 어디에든 약이긴 하죠. 2번 기름. 기계는 이걸로 돌아가죠. 3번 필름. 필카는 낭만이죠. 4번 소름. 이거 다 감기 전에 카메라 뚜껑 열면 소름 돋죠. 저녁 스케치가 드리는 저스트 퀴즈. 레인보우로 오시거나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정답, 오답, 그냥 대답도 좋으니까 보내주세요. 참여하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한 잔

Working for the Weekend, 러버보이의 노래는 조창식님께 전해드렸고요. 벤 헤일른의 점프, 본조비의 Living on a Prayer, 1530님 정해주신 노래였습니다. 카메라에 넣는 이것은 사실 라떼는 말이죠. 라떼는 필름도 아니었어요. 필름, 필름. 그래서 지금 정답 3번 필름 이렇게 쓰신 분이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요. 그치, 그때는 다 필름 카메라였거든요. 옛날 생각 좀 나시나요? 백일홍님이 여고 시절에 수학여행 갔을 때 반 그부들 사진 찍어줘서 인화에서 사진값 받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쵸, 그때는 막 쭉 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진 그 이름 쓰라 그래가지고 사진값 내고 이거는 8장 인화, 이거는 12장 인화 막 이래가지고 온 그 사진이 모든 그 친구들 다 돌고 자기가 원하는 거 갖고 이랬던 기억이 있죠. 그 몇 방짜리야? 몇 장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24방? 뭐 36방? 뭐 이렇게 해서 몇 방 남았어?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았나요? 9802님께서 저희 결혼식 때 친구가 사진을 찍어줬는데요. 작품 사진이라고 뭐 찍어서 일본으로 현상을 하러 보냈다는 거예요. 40

1년 지났는데 아직 사진 못 받았어요. 아, 결혼식 사진 그러면 어떻게 아직도 못 받았어. 40년 일본으로 현상하러 갔는데 왜 안 오는 거예요 사진이. 예전에 중학교 수학여행 때 사진관에서 이 그 카메라를 대여해 줬다고. 카메라가 귀한 시대라서. 8375님은 카메라 들고 별 찍는 남편한테 반했잖아요. 대구둥이님, 그럴만도 하죠. 별까지 찍는데. 맞아요, 맞아요. 아, 옛날에 그 필름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좀 폼도 재고, 뭐 그랬던 기억들이 다들 나시나 봐요. 너무너무 많은 추억들을 남겨주셨는데, 요즘에 2030은요, 그 찍자마자 확인도 못하고, 장수도 제한돼 있고, 그래서 더 애지중지하면서 한 장 한 장 찍는, 아까우니까. 그리고 사진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추억으로 여기는 필름 특유의 그 사진의 입자감, 빛 번짐, 완벽하지 않은 색감, 뭐 이런 게 필름만이 가진 매력이다. 여기면서 좋아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대요. 지금 9596님께서 이거 필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지금은 훌쩍 어른이 된 남매들과의 추억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이랑 찍은 사진인데 그냥 이게 색감이 다르잖아요. 그 왈칵, 예, 왈칵 뭉클하네요, 진짜로. 옛날 사진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이 드시죠? 잘 맞춰주셨고요. 저희가 당첨자께는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펜터스의 I Need to Be in Love 0707님과 들을 거고요. 조안나와 I Love You 5565님 청해주셨습니다.

이 하루가 고3에게는 인생의 첫 대학 입시 원서라는 무거운 하루였나 봐요. 잘하겠죠? 아, 이토록 대단하고 굉장한 우리 고3들. 그럼요. 이 긴장과 두려움을 잘 견뎌내는 아이들 파이팅입니다. 친구랑 고속버스 타고 공주에 갔다가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저 유명한 데 많이 갔었고요. 공산성 꼭대기도 올라갔어요. 뻥 뚫린 금강. 막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고속버스에서 이어폰 나눠서 레인보우 듣고 있습니다. 이분도 대단한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셨네요. 5309님. 3300님은 우리 집은 아들과 딸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사는 집인데요. 저 일주일 내내 일하고 집에 와서 밥하다가 가끔 한 번씩 나 오늘 밥 안 해. 네가 책임져. 라고 아들과 딸 중에 한 명에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날은 전 밥 안 하고 애들이 시켜주는 맛난 거 먹어요. 그래서 저 지금 집에 와서 여유롭게 라디오 듣고 있어요. 오늘은 밥 안 해 데이. 밥해 데이도 있고요. 밥안해 데이도 있는데 어떤 날인지 몰라요. 3300님의 그 몸, 심신의 상태에 따라 데이가 정해지거든요. 어쨌든 오늘 이 데이를 아주 편안하게 잘, 엄청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4471님도 반찬 가게 하시는데요. 금요일은 배달 3시간이에요. 오늘은 아들이 쉬는 날인데 함께 도와줘서 고맙다고 전하고 싶고 생일도 축하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엘튼 존, 듀얼리파, 콜드하트, 0337님 신청하신 노래 함께 듣습니다.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관절 연구.

0: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2: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2: 위제로
3: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일양약품.
5: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조지 벤슨 브리징 남기면서 물러갑니다. 저녁 스케치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젤.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0: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협의회.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박수를 막 치면 응원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환하게 웃으면 행복하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말로 하지 않아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만국 공통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왜 그 손가락 하트로 고맙다, 사랑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만국 공통 쉼표가 있다면 금요일이란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금요일엔 일을 아무리 바쁘게 해도 기쁘고 정신없이 바빠도 순간순간 실없는 미소가 지어지잖아요. 그래요. 금요일이 주는 정서적 안정을 다 같이 공평하게 나눠 가질 수 있는 저녁이 바로 지금이면 좋겠습니다. 행복 아시죠?

0: 예전에 토요일 오전 근무까지 할 때 그때 나왔던 노래예요. 김종찬 토요일은 밤이 좋아. 그러니까 우리 중년 멋쟁이님이 금요일은 밤이 좋아. 맞습니다. 금요일은 밤이 좋아 하고 노래해도 특별히 뭐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이 팝송, 샹송, 뭐 칸소네 관계없이 음악도 만국 공통어죠. 그러니까 언어는 다르지만 뜻은 모르지만 어깨를 들썩이게 하잖아요. 또 박수치면서 흥얼흥얼 따라 부르는 게 바로 이 만국 공통어인 음악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뭐 번역기처럼 정확한 뜻을 전달할 수는 없지만 리듬이나 박자를 통해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신 외국분 전혀 이 내용을 몰라도 음악을 탁 듣는 순간 오 뭐 좋다 그러면서 막 한국 노래 좋다 그러고 신나서 어깨를 들썩이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만국 공통 쉼표 금요일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이 만국 공통 음악이 무엇일까? 듣고 싶은 음악이 있다면 지금 신청해 주세요. 주말을 앞뒀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한 금요일 저녁이죠. 오늘도 행복한 동행 안에서 함께 행복하시죠.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참여는 샵9390 또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종찬 토요일은 밤이 좋아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보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같은 음악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분위기가 다를 수가 있죠? 원곡은 CCR의 Proud Mary잖아요. 그런데 이 그 티나 터너의 스타일이라 그래야 좋을까? 그 티나 터너 Proud Mary를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앞부분에 slow, slow, slow 하다가 갑자기 점점 빨라지면서 이 브라스 밴드 스타일로 막 신나게 더구나 또 앞에 관객이 있으니까 이렇게 유도까지 하네요. 라이브로 들어보셨습니다. 바비킴과 부가킹스가 피처링했어요. 물레방아 인생 함께했고요. 또 형빈님 청해주신 이한철 슈퍼스타 오늘 두 번째 곡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아, 어떤 음악이 좋을까요? 했더니 무조건 신나는 노래 들어야죠. 뱃살이 뜬뜬님. 그래서 지금도 마냥 음악에 맞춰서 울림을 타셨나 모르겠습니다. 9779번으로 집사람은 내일 경기 평택 청담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보고요. 시험을 보신다고요. 저는 수원공업고등학교에서 청소년 상담사 시험을 봅니다. 두 사람 모두 파이팅 해주세요. 아, 음악으로 파이팅을 해드려야겠군요. 아이고, 두 분은 금요일 저녁이 그렇게 편한 저녁은 아닐 것 같아요, 시간이. 그러나 내일이 지나고, 이제 내일 이 시간쯤 되면은, 아이고, 뭐, 그냥, 결과에 어떻게 잘 나오겠지 노력한 만큼 하면서 마음 편안히 또 방송을 들으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지나가자님은 힝 내일도 근무인데 그래도 왠지 금요일 저녁에 힘이 나요. 그렇죠. 당연히 힘이 나시죠. 우리 왕진님 5359번으로 청해 주신 곡 왁스의 노래 듣죠. 화장을 고치고.

60대 남자에게도 갱년기가 오나요? 여친을 사귀고 있는데 주말에 못 오니 못 본다 하니 울적합니다. 이것도 갱년기일까? 모르겠어요. 일종의 상사병? 사랑병? 뭐 그런 거겠죠. 임정화가 아니고 엄정화 몰라. 070이 저도 막 헷갈리고 있습니다. 또 전원석 떠나지 마 은숙님 7845번으로 청해 주신 곡이었고요. 고속도로

로망스는 윤종신의 음성이었습니다. 4599. 또 왁스에 화장을 고치고 이렇게 내국의 음악 이어들으면서 가을 땅콩 수확하러 부모님 댁으로 출발해요. 3139번으로. 아이고 부모님 뵈러 겸사겸사 가시는군요. 두더지 동물들이 글쎄 여름철 땀 흘려 농사지은 밭을 초토화시키고 있대요. 저런, 빨리 가서 두더지들을 혼내줘야겠어요. 아이고. 또 연숙님은 너무 착한 따님이죠. 우리 엄마 전 제자 순자 여사님이 97번째 생신을 맞이했습니다. 요양원에 모신 지 벌써 14개월째. 처음엔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데 지금은 아이고 얘 혼자 지내는 것보다 훨씬 낫다 하시니 그저 감사한 마음입니다. 죄송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모시고 나와서 대중탕서 목욕도 해드리고 얼큰한 육개장 드시고 지금 집에 모시고 와서 미역국 끓이며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예, 내 사는 김에 백세 지팡이 한번 받아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엄마. 엄마 사랑합니다 하셨는데 어머니 금요일 저녁 엄마랑 보내는 우리 연숙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어머님 생신 맞이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화장품 선물 보내드릴게요. 더 예뻐지시라고 100세까지 예뻐지시라고 예, 샵 9390으로 바로 성전우주 주십시오. 진심운입니다. 애수.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곡의 음악 들으셨어요. 첫 번째 들으신 곡은 경실님 5996번으로 청해 주신 진심원 애수, 근철님, 서윤님도 잘 들으셨죠? 와, 애수다. 그러게 말이에요. 또 승민님하고 금단님이 이성의 사랑을 느낄 때 정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예, 우리 푸르미님도 와, 번안곡이네. 카펜터스. 우리 푸르미님 컬러링으로 이 탑 오브 더 월드가 나오고 있나 봐요. 에이, 전화 한번 해봐야겠네. 이 카렌 카펜터의 음성이 이성의 씨 음성하고 상당히 이렇게 분위기가 비슷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더 가깝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드리 님이 아 다음에는 최양숙 버전도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엊그제 최양숙 버전으로 들려드렸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가을 편지를 이틀 만에 또 나왔네? 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고은 씨 김민기 작곡의 가을 편지를 오늘은 이동원 씨 음성으로 들으셨는데 여기서 느닷없는 퀴즈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려고 가을 편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노랫말에 집중해보셨나요 혹시? 이 노랫말 흥얼흥얼 여러분도 분명히 가사를 따라 부르셨을 것 같은데 과연 이 가사가 어떤 내용이냐? 자, 정답을 아시는 분 느닷없는 퀴즈 드릴 겁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샵 9390으로 정답을 주시거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정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정답자 10분께는 뭐 핫을 드시든 아이스를 드시든 쿠폰을 보내드릴게요. 가능한 커피 쿠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10분께는 피부 진정 효과. 아름다운 여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라헬 데이 앤 나이트 크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화장품 세트를 또 준비했습니다. 자, 문제 드릴게요. 여기서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하지요. 그래서 아름다운 여자 시리즈가 나옵니다. 아름다운 여자 시리즈. 그래서 1절에는 외로운 여자가 아름답다 그러고 3절에는 모르는 여자가 아름답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2절 낙엽이 흩어진 날 등장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자 이 여자는 떠나간 여자다. 떠나간 여자가 아름답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광고 들으실 겁니다. 광고 들으시는 동안 부지런히 정답 보내주세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오늘 이동원의 가을 편지를 듣다가 느닷없이 노랫말에 집중을 하다 여러분께 퀴즈를 드리게 됐습니다. 고은 씨 김민기 작곡 가을 편지 노래를 들으면서요. 1절에 보면 외로운 여자가 아름답다 그랬고 3절에는 모르는 여자가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2절 낙엽이 흩어진 날 등장하는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는 떠나간 여자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오늘의 느닷없는 퀴즈입니다. 정답 샵 9390. 5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긴 글은 100원. 또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남기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정답 지금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백동우 더 클래식의 노래 마법의 성 들을게요. 2부에 우리 정답 얘기하기로 해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병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2: 홈픽.
14: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0: 이현석 학창시절 2500번 휴대전화로 또 상희님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정덕님이 퇴근할 때 DJ님 얼굴 보며 퇴근합니다. 그렇군요. 요즘 웬만한 차에 라디오 채널별로 DJ 얼굴이 뜨죠. 여기 이제 비주얼 라디오라 그래갖고 DMB하고 데이터 연동 기능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오래 전에 출고가 된 차는 그 기능이 없고요. 2009년 경부터인가 영상이 포함된 그 DMB 비주얼 라디오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예전의 차량에는 없을 겁니다. 어, 왜 내 차에는 안 나오는 거야? 혹시 그러실까봐. 안 나오실 수 있습니다. 예. 신차들이 아닌 경우는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정덕님, 아무튼 반갑습니다. 홍천에 놀러 왔는데요. 이남님, 밤이 추워요. 홍천은 춥겠다, 진짜. 예, 시댁 식구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겠습니다 하셨는데, 예, 즐겁고 아주 보람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느닷없는 퀴즈. 지금 막 레인보우 게시판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뭐야 이게? 어? 오늘 퀴즈 있었나? 있었습니다. 1부에 이동원의 가을 편지를 들으면서 그 외에 가사에 보면은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하면서 그 아름다운 여자 시리즈가 나오잖아요. 외로운 여자, 모르는 여자, 그리고 중간에 낙엽이 흩어진 날 등장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흩어진 날 등장하는 여자는 떠나간 여자다. 그래서 떠나간 여자가 아름다우면 맞으면 O, 틀리면 X인데 자, 과연 떠나간 여자가 아름다울까요? 자, 오늘의 느닷없는 퀴즈 정답 X. 발음도 꼬이네요. 자, 오늘 낙엽이 흩어진 날 등장하는 여자는 떠나간 여자가 아니지요. 헤매이는 여자가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10분 모바일 쿠폰 받으실 분들은 저희 문숙 작가님이 다 보내드렸고요. 지금도 한번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 중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 세트 받으실 분들 저희 작가님이 한 분 한 분께 성전 우주 보내주세요. 당첨되셨습니다. 하고 문자가 갈 거거든요. 그러면 아싸 당첨이다 하고 성함,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를 방송시간 내 10시 이전에 꼭 보내주셔야 저희가 오늘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답장 주세요.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선정.
1: 이젠 랜가드 하자.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3: 경리.

0: 지친날을 안아 브람스.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은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5: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6: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7: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5: 한국침례신학대학교.
8: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9: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 보험.
10: Good Music Station. CBS FM.

미라님 청해 주신 박준하 너를 처음 만난 그때. 율리안나님이 내일 신랑 생일인데 싸워서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꼴도 보기 싫어. 그런데 미역국은 끓여줘야겠죠? 율리안나님, 그래도 내 할 일은 해줘야, 해야 내 마음이 편치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처음 만난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그도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더 좋을 텐데. 그래서 생일을 기점으로 또 화해하셔야죠. 언제까지 그러고 계실 거예요. 또 공은지님 청해 주신 장나라 스윗드림, 또 봉석님, 윤영님이 트윈폴리오 하얀 손수건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경혜님이 용산에서 알바 끝나고 집에 가는데 일산이에요. 대형마트에서 참치 선물 세트를 판매 이틀째인데 오늘은 발목이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얼마나 아픈지 울고 싶더라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 있어요. 임산부 오시면 벌떡 일어날게요 하셨는데 말 그대로 배려석이니까 그래요.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이 아픈데. 예, 그러나 임산부가 오시면 벌떡 일어나세요. 아이고 안쓰러워라. 들어가시면서 따뜻한 차 한잔 드시라고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송무선님, 박흥구님 청해 주신 곡입니다. 소방차 어젯밤 이야기.

5982 전화로 박학기의 비타민. 박학기 씨 두 따님이죠. 정연, 승연 양이 함께 했고요. 또 이상헌님, 조병임님이 최성수 TV를 보면서인가요? 보면서를 청해 주셨는데 우리 정재숙님이 아니 TV를 보시면서 왜 눈물을 흘리실까요? 그러면 그냥 음악 들으세요. 라디오 들으세요. 그럼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에휴 하고 너무 걱정을 많이 해주셨네요. 아니 근데 사실 이 TV를 보면서 이 음악은 그 도입부에 오펜바흐의 그 자클린의 눈물 중 그 일부를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이 TV를 보면서란 노래 자체도 굉장히 슬픈 곡이긴 하지만 이 자클린의 눈물이요. 클래식 음악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슬픈 선율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아무래도 뭐 음악은 이미 나왔지만은 TV를 보면서 혹시 눈물이 흘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정말 우리 정재숙님 말대로 라디오를 들으셔야 하지 않을까. 음악으로 위로를 받으셔야 하지 않을까. 아무튼 참 멋진 곡이에요. TV를 보면서. 또 이학래님, 기수님이 김학래, 임철우가 함께한 내가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고요. 소방차 어젯밤 이야기 이렇게 네 곡의 음악 들으셨습니다. 갬성별님, 황은미, 문채지가 노래했습니다. 참 예쁜 곡이에요. 달에게.

0: 김신숙님 청해주신 혜은이 당신은 모르실 거야. 또 리나님이 아 달에게 맞아 이런 노래가 있었죠. 고등학교 때 이 노래 듣고 너무 좋아서 매일 따라 부르던 그런 곡이었는데요. 잊고 있었던 이 노래를 끄집어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고맙습니다. 황은미, 문채지가 함께한 달에게였어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마이마작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펌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교기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관절 연골이 걱정

연간 인당 200만 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다니고
1: 입학 지원에서 달라졌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딸 혹시 황진우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3: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2: 익수 황진안.
4: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5: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4: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6: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7: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8: 독감 환자가 작년보다 4배가 많대요. 이 좋은 계절 감기로 집콕 방콕하는 일 없길 바라면서요. 오늘 끝곡은 이승환 사랑하나요 전해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완,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몽골에서는 젖먹이 일을 거부하는 어미 낙타에게 마두금을 연주해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말총으로 만든 활이 현을 오가며 낮고 애잔한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새끼를 밀어내던 어미 낙타는 그 소리를 가만히 듣다가 눈물을 흘린다고요. 그럼 어느 순간 새끼를 품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궁금했대요. 낙타는 왜 눈물을 흘렸을까? 출산의 고통이 떠올랐던 걸까? 아니면 밀쳐냈던 새끼에게 미안했던 걸까? 그 이유는 여전히 알 수 없지만 세상의 어떤 소리들은 말로는 닿지 못했던 곳까지 가만히 가닿기도 한다는 걸 문득 생각하게 됩니다. 선선한 바람이 창가를 스치는 9월의 밤이네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9월 11일 금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임재범의 음성으로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마두금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어미낙타 이야기를 했어요. 심금을 울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때로는 내게 더 특별하게 와닿는 소리가 있기 마련인데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의 밤, 우리도 좋은 소리에 좀 더 오래 귀를 내어주면서 한 주간 달려왔던 마음을 달래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어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이에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7: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1: 자연한 알.
3: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선곡들이 가을가을하네요. 밤공기 20도 실화인가요? 해피그님 보내주셨어요. 오, 지금 20도인가요? 그러네요. 21도, 20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열대야 얘기했었는데. 와. 두 곡이었습니다. 5329번, 4448번, 그리고 별빛지은님, 이승환의 가을은적 신청곡이었고요. 그리고 이어드린 곡 김현철 장필순의 잊지 말기로해 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여름을 보내줘야겠어요. 달밤에 체조하듯 꿈음 들으며 옷방 정리를 시작합니다. 1458번으로 보내주셨고요. 이맘때가 참 옷 정리, 옷 고르기 참 애매하고 어려운 때예요. 뭘 다 넣기도 애매하고 겨울옷을 긴팔옷을 다 꺼내기도 조금 애매하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벌써 가을이 제법 뽐내는 듯 길바닥에 노란 은행들이 밟히네요. 그런가요? 새벽 자전거 출근길도 서늘해 옷차림도 바꿨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6619번으로 보내주셨고요. 어서 오세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잘 오질 못했어요. 23일까지는 계속 바쁘지만 종종 들어오겠습니다. 퇴근길 함께해요. 앤디님 어서 오세요. 돼지 등갈비를 조리며 듣고 있습니다. 기훈님 맛있는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네요. 잘 마무리하시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이 노래는 우신의 안방마님이 신청하셨어요. 김장훈,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밤의 여행자. 오늘은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자전거 한 대부터 빌리겠습니다. 안장을 키에 맞게 조절하고 브레이크도 잘 되는지 한번 잡아보고 따르릉 벨소리까지 울려본 다음 천천히 페달을 밟아볼게요. 오늘의 여행지는 경남 창녕의 우포늪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습지죠. 끝이 어디쯤인지 한눈에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넓은 늪과 물길, 풀밭이 이어져 있고 그 사이사이 새들과 물고기, 작은 곤충들이 살아갑니다. 두 발로만 만나기엔 조금 욕심나는 곳이라 오늘은 자전거의 힘을 빌려보기로 했어요. 두길로 접어드니 한쪽에는 논이 펼쳐지고 다른 쪽에는 물인지 땅인지 경계가 모호한 습지가 따라옵니다. 물 위에는 수초가 둥둥 떠 있고 그 사이로 물고기가 지나갈 때마다 동그란 파문이 하나씩 번지네요. 자전거 소리에 놀랐는지 풀숲에 숨어있던 새 한 마리도 푸드덕 저만치 날아갑니다. 왜 보통 늪이라고 하면 축축하고 질척한 땅부터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막상 가까이서 들여다보니 이 안에도 꽤 많은 삶이 숨어 있습니다. 물가에 몸을 낮춘 풀, 그 위에 내려앉은 잠자리, 진흙 위에 찍힌 작은 발자국까지. 조금 전 이름 모를 한 생명체가 이곳을 지나갔단 흔적도 남아있네요. 다시 페달을 밟아봅니다. 자전거 바퀴가 흙길을 지나는 사각사각 소리며 풀숲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 멀리서 물이 지어 날아오르는 새들, 모든 것들이 입 밖으로 가을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음 계절에 들어와 있음을 알려주네요. 이제 자전거를 돌려 왔던 길을 천천히 되짚어 가야겠어요. 요즘은 해가 부쩍 짧아져서 조금만 머뭇거려도 금세 어둑해지니까요. 아쉽지만 낮게 내려앉은 햇빛과 그 빛을 머금은 늪의 풍경을 눈에 한 번 더 담고 돌아섭니다. 아마도 오늘이 그리울 때면 바짓단에 붙어 따라온 작은 풀씨 몇 개를 보며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요일 밤 여행의 기분을 느끼며 낯선 도시의 공기를 담는 시간 한밤의 여행자 함께 하셨어요. 오늘은 하늘하늘 가을을 느끼기에 참 좋은 경남 창녕의 우포늪에 다녀왔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노래 김동률 이상순이었어요. 베란다 프로젝트 바이크 라이딩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소리 질러!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0: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 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5: 6276번으로 보내셨어요. 심야 고속버스 안에서 사연 보냅니다. 내일 아침 일찍 친정아버지 산소 벌초하러 가는 길이에요. 막차 시간에 맞춰 짐 챙겨 나오는데 버스 좌석에 앉으니 이제야 마음이 좀 놓입니다. 창밖은 벌써 캄캄하고 고속도로 불빛만 스쳐 지나가는데 괜히 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버스 안에서 눈 좀 붙이고 가야 내일 힘낼 텐데 잠은 안 오고 이런저런 생각만 많아집니다. 아버지 내일 뵈러 갈게요. 오늘도 좋은 노래 감사해요 하셨나요. 가고 계세요. 평소에도 많이 보고 싶으시겠지만 이맘때 유독 더 많이 그리워지실 것 같습니다. 내일 잘 네, 아버님 잘 만나고 잘 다녀오시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노래는 아까 소연 아빠님이 청해 주셨네요. 이 노래 듣다 보면 저를 가을로 이끌어줄 것만 같습니다. 내일의 노래 지구가 태양을 4번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너나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1: 홈픽!
3: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 홈픽!
2: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렉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CBS 시투어 테마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투어, 머드 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이 모든 것이 97만 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넥스트의 인형의 기사 파트 2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이 부문을 열어봤네요. 고3 아들 데리러 와서 독서실 1층에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오늘 수시 원서 마감일이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요. 우리 꿈은 가족 중에 입시생 가족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4784번으로 보내셨어요. 오늘 벌써 마감일이에요. 그렇군요. 이제 여름도 거의 지나가고 가을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우리 꿈엄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릴게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0: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4: 딸
5: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4: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5: 익수 황진한.
6: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7: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6: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8: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9: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8: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10: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1: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2: Good Music Station. CBS FM.

윤종신의 오래전 그날, 빛과 소금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유재하의 가리워진 길까지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아까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던 인형의 기사 파트 2 넥스트의 노래 서영빠님이 청해주셨는데 제가 사연을 늦게 소개해드리네요. 오늘 기사 자격증 최종 합격했습니다. 괄호 열고 합격률 25.83%. 이거 중요합니다.

잘 기재하셨어. 지난 3월 말부터 5개월간 주경야독으로 필기시험, 실기시험 준비하면서 열공 중에도 꿈은 항상 제 BGM으로 함께하며 지치지 않게 해준 찐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신청하고 싶네요. 이 기사를 몰아 두 번째 다른 기사 자격증 도전 시작해서 다음 달 10월 말에 최종 실기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도 채널 고정 함께 하겠습니다. 와, 대부분의 기사 자격증 다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또 여러 개 또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참 대단하다 말씀드리는데 역시 우리 꾸모님도 계속 도전 중이시군요. 많이 많이 축하드립니다. 최종 합격 기분 좋으시겠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가 하면 3, 4, 6일번으로는 언니 제가 집에 오니 바지 지퍼가 열려 있었던 거 있죠. 퇴근복 갈아입으면서 남대문 열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당당히 가을바람 맞으면 아 좋다 가을 좋다 이러고 왔네요. 제 기억을 부디 삭제시켜 주세요. 아무도 못 봤을 거예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유심히 보지 않고 봤다고 해도 내가 뭐 아는 사람도 아닌데요. 일주일 뭐 열흘을 기억하고 지낼 사람들도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만 안 마주쳤으면 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있는 그런 실수들이니까요. 괜찮아요. 네, 오늘 자고 내일 되면 다 잊어버리신 겁니다. 4299번으로는 올해 마지막으로 피는 천사의 나팔꽃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 번 피었다 지고 또 피었다 지는 천사의 나팔꽃. 밤이 되면 낮에는 잘 느껴지지 않던 꽃향기가 진하게 가을바람을 타고 오더라고요. 또 낮에는 잘 안 들리던 소리가 잘 맡아지지 않던 향기들이 고요한 밤에는 더 잘 들리고 더 잘 맡아져서 가끔은 밤의 고요함이 참 좋습니다. 이 꽃향기를 스튜디오까지 보내드릴 수 없어 늘 아쉬워요. 사진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정말 예쁘네요. 이렇게 컸었나요, 나팔꽃이? 참 아름다운 사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노래는 1532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베이시스 내가 날 버린 이유.

럼블피쉬의 예감 좋은 날, 보아의 Only One까지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꿈음 들으며 집에서 스터디 카페에서 전기기사 자격증 공부했는데 드디어 오늘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오늘 합격자 발표 날이어서 우리 꿈음 가족들이 꽤 많이 응시하셨었나 보네요. 일하면서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공부했는데 꿈음 덕에 힘들지 않았어요. 내일부터는 건축 설비 기사 실기 공부를 시작. 아까 그분 아니시죠? 사연이 너무 비슷해서. 하나만 하지 않으시나 봐요. 기사 자격증 시험은. 꿈음 들으며 오늘도 하루 마무리합니다. 7955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기쁜 소식 나눠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런가 하면 사람님은 경찰 시험 준비 중인데 꼭 공부 끝나면 나른하게 이 채널 들으러 오네요. 오늘은 농땡이 치고 듣는 중이지만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네. 방금 전에 네, 합격 사연들 들으셨죠? 좋은 기운 잘 받으시고 우리 꾸몸님도 네, 화이팅입니다. 감사드려요. 큰아이, 큰딸이 출산을 3주 앞두고 있어서 우리 집 부부는 비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산에 도움되라고 걷기 운동도 같이 해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어요. 예쁜 아기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미라클님. 아, 그러시군요. 첫 번째 손

3주를 맞이하려고 준비 중이신가 봐요. 정말 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기도 하고 그러시겠어요. 당사자가 출산을 하는 것 못지않게 부모님 마음도 많이 네, 설레실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하게 잘 아기 만날 수 있기를 저도 응원 드릴게요. 친구들이 집으로 1박으로 놀러 왔어요. 맛있는 저녁도 먹고 또 마당에서 불멍도 하고 아 마당이 있어요. 마시멜로도 구워 먹고 이렇게 짧은 가을밤이 깊어갑니다. 9647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아니 이렇게 멋진 집에 사시다니 캠핑장 같은 곳에 캠핑장보다 더 멋진 곳에 살고 계신데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노래는 꿈속으로 님이 청해주셨어요. 박재정의 노래입니다. 헤어지자 말해요.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3: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서울

0: 기다리고
1: 입학 지원에서 달라졌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3: 광고 전에 들으셨던 노래 규현의 광화문에서 였습니다. 6909번으로 보내셨어요. 아들이 군대에서 첫 외박을 나왔습니다. 아까 식당에서 식사하고 계산하려는데 누군가 계산을 하고 가셨다며 감사한 마음을 저희에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음이 참 따뜻한 저녁입니다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어디에서든 군복 입고 있는 청년들 보면 내 자식 같기도 하고 또 고맙고 짠한 마음이 들어서 계산을 안 하고 갈 수가 없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저까지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건강하게 군복무 잘 마치고 오기를 저도 바라고요. 그리고 산책 중인데 꿈엄과 함께하는 밤바람이 참 좋아요. 428 님 보내주셨고요. 오늘 걸으면서 들으신다는 분들 많으셨는데 지금쯤은 들어가셨을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꿈과 음악 사이의 마지막 곡은 9006번으로 정해주셨어요. 버스커 버스커 잘할 걸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희였습니다.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 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부드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0: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1: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2: 카티 프로 시작.

0: 첫 번째 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 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듣고 계시죠? 점원도 바로 이곳 음반 가게 안에 있습니다. 열심히 음악을 고르는 중인데요. 그럼 계속해서 좋은 음악들 함께 들어볼까요?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사투리 쓰는 분들 보면 어떠세요? 저는 엄청 정감 가고 귀여워 보이던데. 그 중에서도 고맥락 언어의 정점이라는 충청도 사투리. 영화 피 끓는 청춘의 바람둥이 남고생 중기리의 차밍 포인트 역시 여학생들의 허를 찌르는 예측불허의 미괄식 칭찬이었거든요. 바로 이런 식으로요. 난 말여, 사람은 다 이쁜 구석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담이어서 이쁘고 통통이어서 이쁘고 똑똑해서 이쁘고, 근데 팔꿈치살이 그렇게 희내는 너밖에 없어. 같은 말을 해도 더 유쾌하게 들리는 건 눈치 보지 않는 자신감도 한몫했던 것 같죠? 그러니까 꼭 전해야 할 마음이 있다면 나한테 제일 익숙하고 자신 있는 언어로 시도할 것. 서툴러도 좋고 느려도 괜찮으니 눈치 보지 않고 마음을 건네보는 자신감으로. 최강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오늘의 첫 곡으로는 아주 목소리가 이쁘죠? 박보영님 목소리 피클랜 청춘 들으셨고요. 영화 피클랜 청춘 중에서 들으셨습니다. 네. 영화 기생충에서 최우식 씨도 그러잖아요. 실전은 기세다. 네, 눈치 보고 주눅들은 티가 나면 한수 지고 들어가는 느낌이 들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무기가 바로 귀여움 또는 솔직함이래요. 난 도저히 귀여울 자신이 없다.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상대를 무장해제시키는 방법이라고. 저는 진짜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솔직한 것도 귀여울 자신이 없으면 이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떨리면 떨린다, 걱정되면 걱정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큰 힘을 가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7017기의 최지호님. 저도 귀여워요. 근데 이걸 이종석이

시니 글쥬라고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보셨나요? 이 영화? 이종석님이 하시는 거? 네, 못 보신 분들은 찾아보고 싶게 만드는 글이네요. 그쵸? 이종석님이 하셨으니까. 그런가요? 네. 우재현님, 충청도 사투리 중 너요. 요거 좋더라고요. 나는 너요. 사랑한다는 뜻이래요. 네. 정말 고맥락, 네. 고맥락의 언어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서울이에요. 오늘 충청도 사투리 작가님이 살짝 앞에 레슨 해주셨는데, 전라도랑 충청도가 섞인 것 같다는 의견들이 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 부모님이 고향 두분다 전라도셔서 저도 모르게 전라도 사투리가 묻어나오는데요. 친구들이라고 하셨네요. 근데 왜 그런 거 너무 귀여워요. 평소에 서울말 엄청 잘 쓰던 사람들이 왜 전화 통화할 때 엄마랑 통화할 때나 화나거나 울때 사투리 나올 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떨리고 긴장될 때 귀여움을 선택하는 편이세요? 솔직함을 선택하는 편이세요? 전 아까 얘기했듯이 솔직함을 선택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만의 방법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 9390, 샵 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후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 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의 영화 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네가 좋아.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의 영화음악 DJ 최강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네, 러브스토리 메인 테마 오늘은 하모니시스트 박종성의 하모니카 연주로 들으셨어요. 앞서 들은 곡은 영화 라스트 콘서트 중에서 생미셸이었죠. 사연을 좀 볼까요? 이인정님, 가을맞이 머리하러 미용실 왔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궁금해요. 저는 지금 긴 머리예요. 붙여가지고 연극 때문에. 근데 어저께 우리도 사랑일까라는 영화를 봤다고 해야 돼? 안 봤다고 해야 돼? 한 5분의 1보다 잠들었거든요. 근데 머리가 예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한 거?

뭘까?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아, 되게 러블리 하던데. 약간 러블리 하면서도 시크하면서도, 아, 되게 아무 옷이나 입어도 되게 시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네. 인프피인 전 솔직해지기 쉽지 않던데 그냥 말 꺼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걸까요? 귀요미랑 저랑은 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곽태호님은 아마 귀여우시고 아마 솔직하실 겁니다. 네, 아주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몇 번 뵙기도 했고 팬레터도 받고 네, 은근히 할 말씀 다 하시고 은근히 또 귀여우세요. 그러니까 저도 인프피거든요. 네. 그래서 막 안 좋은 말도 있잖아요. 다른 말로 뭐 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네 저희가 약간 솔직한 내향형적이지만 할 말은 또 다 하기 때문에 약간 솔직한 편입니다. 태호님. 박하사장님 강디 잘생긴 청년들 보셨나요? 아주 화창하고 아름다운 날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앞에 글을 못 봐서 뭐 어떤 맥락에서 잘생긴 청년들 보셨나요? 하는지 궁금하지만 네, 잘생긴 청년들은 저는 늘 보고 삽니다. 네, 저희 매니저님도 잘생기셨고요. 지금 거의 아이돌처럼 생기셨고요.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매니저님. 그리고 저 연극연습실 가면 심하게 잘생긴 친구 세 분이 이제 대인 역할을 하고 계시고 매일매일 또 저 과거에 심하게 잘생기셨던 지금은 중후하게 멋있으신 레리, 배수빈님, 뭐 오만성님, 네, 홍우진님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아주 눈이 호강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소개를 바꿔서 했네요. 먼저 들으신 곡이 러브스토리 메인 테마고 방금 들으신 곡이 라스트 콘서트 생미셸이었어요. 네, 곡들 궁금하시다면은 선곡표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짱바님, 귀여움이 뭐죠? 솔직함, 너무 솔직함. 맞아. 짱바님은 좀, 약간, 글로만 봐도, 귀여움, 어리광 귀여움 쪽이 아니라, 좀 멋있고, 솔직하고, 좀 칼칼한, 그런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솔직함 쪽이시죠? 날쌤버그님, 솔직하고 귀엽게 전한다. 사랑하는 친구 송미야, 생일 축하해. 정말 솔직하고 귀여운데요? 신혜숙님, 나도 솔직, 귀여운 무감 하셨습니다. 요런 분들은 또 매력 있어요. 그냥 솔직일 분들은 진짜 매력 있어요. 솔직이랑 또 그런, 뭐라 그러지? 무례함이랑은 다르니까. 이번에는 떠영이님 신청곡. 이맘때쯤 만나 사랑했던 그 사람과 기타를 치며 같이 불렀던 게 기억나요? 주르르. 저든 이걸 왜 읽었을까요? 저도 주르르. Always remember this way. 레이디 가가 신청합니다. 이거 들을 자신 있으신가요? 제목만 들어도 눈물 나는데요? 네. 용기 접수. 지금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샘 멘데스 감독의 영화 어웨이 위고 중에서도 한 곡 들을게요. 알레시 머독의 Song for You.

0: 최강희의 영화음악
1: 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 음악 들으시면서 그 어웨이 위고 중에서 송포유 들으시면서 와 플리 너무 플리의 저장 너무 좋아요 막 하셨어요. 네, 진짜 좋네요. 이 가을 요 느낌이랑 잘 맞는 건가? 아, 되게 좋네요. 그렇습니다. 네. 스타이즈본 OST 들으시면서 7749님, 벨소리인 줄 알고 달려왔더니 아니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신랑이 강희님 팬이에요. 덩달아 저까지 전도됐답니다. 왜 좋아하신대요? 왜? 궁금하네요. 오늘 저녁에 집에 오면 처음 문자 보냈다고 자랑할 거예요 하셨습니다. 네, 정말 궁금하다. 봄날님, 레이디 가가의 화장기 없는 모습이 떠오르네요. 음악과 참 잘 어울려요. 슬프게요. 슬프네요 하셨습니다. 이 슬프네요라는 글자는 왜 읽으면 슬플까요? 슬퍼. 1393님, 스타이즈본 보고 레이디 가가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저도요. 저도 배우 레이디 가가가 너무 좋아요. 다른 사람 같아요. 너무 좋아. 아, 저 사람의 화장을 벗기면 안에 저런 모습이구나. 그 모습이 되게 좋구나. 라는 감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라디오에서 좋아하는 음악이 흘러나올 때면 짜릿한 행복감이 느껴집니다 하셨고, 여러분 저 어저께 엄청 바빴는데 요새 진짜 너무 바쁘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영화 시사회에 갔다 왔어요. 시간을 빼서. 그 영화가 이제 김혜자 선생님 영화 여전히 찬란하게 그거 시사회 갔다 왔어요. 저희 초대석에 송일공 감독님이랑 또 배우분들 나오실 건데 다들 연기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오지은님이 그 영화 기대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워서 읽어드렸어요. 아 엄청 울었어요. 엄청 영화가 막 재밌었다 이런 느낌보다 너무 좋았다. 그리고 이 영화를 꼭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그리고 잘 봤다. 너무 잘 봤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네. 또 김혜자 선생님을 볼 수 있다는 게 엄청 좋더라고요. 그 이제 어린 여자 주인공 두 명 나오고 그 단짝의 얘기, 우정. 그런 다음에 우리 초대 손님 모실 거거든요. 그때 우리 수다 떨어요. 상금이님, 운동 갔다가 노래 듣는데 가슴 쿵. 아주 좋아요 하셨습니다. 가슴 쿵 하셨어요? 네. 이제 분위기 좀 바꿔보겠습니다. 미스터 주부 퀴즈왕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4209님이 신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가 너무 좋다고 강유 언니 좀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아 영화는 분위기를 바꾸는 거지만 노래는 한석규의 그대에게 띄우는 편지네요. 좋겠네요. 들어보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 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고막 남친들 다 나오시나요? 조윤진님. 그러네요. 고막 남친 많네요. 네, 침대 선전하시는 이분. 박보검님. 매일 그대와. 아, 정말 포근하지 않습니까? 네.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중에서 들으셨습니다. 네, 가을엔 한석규라고 또 남겨주시고. 맞아요. 요런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사실 여러분은 왜 노래 하나 끝날 때 다음에 어떤 노래 듣고 싶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어떤 노래 듣고 싶었었나요? 또 약간 이런 느낌 듣고 싶었어요. 약간 다정하고 편안하고 뭐 커피 프린스 OST 같은 거 있잖아요. 해질 무렵 아나나 뭐 이런 거. 네, 바다 여행 그런 거 듣고 싶더라고요. 좋아하는 이유의 다양함에 대해서 이야기해봅니다. 남현선님, 제가 아까 저를 왜 좋아하는지 궁금하다고 했잖아요. 그냥 진짜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왜냐면 저는 저를 좋아, 제가 모르잖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남현선님이 알려주셨어요. 강장의 섬세함 속 단단함이 사랑스러워요 해주셨네요. 아, 이거는 좀 수긍이 가네요. 엄청 멘탈 흘리는데 또 단단한 구석 있거든요. 용기 있는 구석이. 팬더님, 최강희 씨 풋풋 상큼하시죠? 아, 오, 그렇습니까? 아, 이게 장점입니까? 아, 풋풋 상큼, 뭐 좋은 말이니까 장점이겠죠? 네, 가을은 선물님, 강디, 커트머리도 긴머리도 라고 하셨네요. 아, 그래요. 이 긴머리가 안 어울렸었는데, 이게 나이 드니까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얼굴이 달라지니까 달라지잖아요. 뼈도 이렇게 어딘가는 좀 작아지고, 근육도 어딘가는 커지고, 살도 어딘가는 빠지고, 위에 있던 게 내려오고, 여러 가지.

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어울리는 것들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조금 재밌습니다. 쪼꼬미님, 오늘 하루 일탈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어디 가지? 어디 가야 대리만족되지?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분 어디 가면 좋을까요? 아, 일탈이요? 왜요? 회사 오늘 지금 뭐 반유 내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내셨나요? 아, 어디에 놓을까요, 이분을? 여러분, 에? 아니죠? 네, 잘 다른 거 쓰신 거죠? 진성 보릿고개요, 용도다리님. 용도다리님. 오, 좀 남겨주세요. 우리 이분 보내봐요. 네, 좋습니다. 일단 노래 듣고 와볼까 봐요. 파이팅 템테이션스, 스티비 원더, 이진 씨의 러블리.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네. 봄뚜붐님, 엇 고터 가서 고속버스터미널, 제일 빨리 출발하는 버스 예매해서 출발이라고 하셨는데요. 너무 일탈은 될 것 같은데, 올 때, 이분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나이 때쯤 되시면 올 때는 피곤하다. 네. 올 때 피곤하다. 네. 강디 티예요 작가님. 네, 댓글. 올 때 피곤해요. 근데 내일 토요일이니까 괜찮다. 근데 또 많이 자면 내일도 많이 가버리잖아요. 저 티 됐나 봐요. 구름나무님. 와, 크크크. 맵 지도로 보는데 우리나라 축제들이 한가득.

오, 축제 찾아가도 좋겠네요. 오, 네. 한번 찾아보세요. 네. 엄지님, 할 일 없거나 갈 곳 없을 땐 무조건 영화 한 편 보는 게 맞아. 영화 여러 편 보고 그 멀티플렉스 그런 데 가면 근처에 뭐 할 것도 구경할 것도 많잖아요.

0: 패들보트 이런 거 타도 좋을 것 같고 수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하고 이제 선물 소개할 시간인데요. 선물 소개하겠습니다. 네, 화성인군 이런 데도 한번 가보세요. 최강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2: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3: 누군가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4: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3: 태워다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5: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6: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7: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0: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음악 오늘 끝곡입니다. 아메리칸 심포니 중에서 존 바티스트 In Never Went Away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내일에서 만나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 어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대.
2: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잘.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열심히 살아온 나를 위해 에너지를 채우고 마음을 달래줄 시간이 필요합니다. 달래다라는 말은 슬프거나 힘든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분이 좋아지도록 잘 타이르는 걸 뜻하는데요. 쓰다듬다, 어루만지다, 위로하다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죠. 우는 아이를 달래듯 때로는 내 마음도 다정하게 어루만져줄 필요가 있어요. 괜찮다고 타이르고 잘했다고 쓰다듬으며 스스로를 따뜻하게 위로하는 겁니다. 아이를 어르듯, 향수를 달래듯 지친 마음도 부드럽게 감싸 안아줘야 하죠. 누군가 다독여줘도 좋고 스스로 달래도 괜찮습니다. 특히 부드러운 음식은 굳어있던 마음까지 편안하게 풀어준다고 하죠. 말랑한 푸딩과 포슬포슬한 삶은 감자, 달콤한 초콜릿 한 조각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혹여나 지쳤을 마음과 고단함을 포근하게 달래드리길 바랍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리벨란테 김지훈입니다. 9월 11일 금요일 아침의 첫 곡으로 엘가의 샹송 드 마탱, 아침의 노래를 나이젤 케네디의 바이올린, 페터 패팅거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달래다라는 말 참 따뜻하죠. 쓰다듬고 어루만지며 위로하는 마음이 담긴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에게 먼저 그런 말을 자주 건네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조금은 더 다정한 사람이 돼보면 어떨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말랑한 푸딩처럼 김이 모락모락 나는 포슬포슬한 삶은 감자처럼 말이죠. 오늘 두 시간도 좋은 음악과 함께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제가 다정하게 안아드리겠습니다. 여기선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 피우 고질론타노. 이제 다시 헤어지지 말아요. 안드레아 보첼리의 노래로 함께 했습니다. 들꽃 연인님, 직장 생활할 때 상사께서 주말에 좋은 계획 있냐고 물으시면 무계획이 좋은 계획이지요 라고 답했습니다. 늘상 바쁘고 힘들고 찌들어 있던 제게 주말의 휴식은 저를 달래는 절실한 시간이었기 때문이지요. 주말을 앞두고 있어 늘 기분 좋은 금요일에 아당의 아름다운 음악, 훈디의 깔끔한 진행으로 제 정서를 달래봅니다. 아, 굉장히 또 힘이 되는 말입니다. 제가 진행이 또 깔끔했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보람이 있고, 그리고 무계획이 좋은 계획이다 라는 말, 요즘 제가 굉장히 여실히 공감하고 있는 말인데요. 조금은 가끔 그냥 많은 생각들을 내려놓고 나에게 쉼을 주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 참여 안내입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종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계정 주소는 아당 CBS, ADANG CBS이고요. 프로그램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다음 곡입니다. 쇼팽의 녹턴 1번, B플랫 단조, 작품 번호 9중 1번, 마리아 조앙 피레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쇼팽의 녹턴 1번, B플랫 단조, 작품 번호 9 중 1번, 마리아 조앙 피레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리벨란테 김지훈입니다.

그리워할 대상조차 없이 먼 산을 바라보는 일보다 비 오는 날 처마 밑에서 청승맞게 빗소리를 들을지라도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좋다. 그런 마음은 푸석푸석하지 않고 촉촉하다. 내 마음에 그리운 대상이 넘쳐나는 것은 더운 여름에 맑고 시원한 물이 가슴에 차오르는 일이며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숨막힐 듯 토하며 울어대는 귀뚜라미처럼 나 여기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이다. 그리움의 대상에는 언제나 나만의 이야기가 있다. 나에게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다. 나는 이른 아침 눈이 펑펑 쏟아지는 길을 모자 달린 파카를 입고 발자국을 도장처럼 남기며 걷고 있었다. 그날 눈 오는 길 위에서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한 여학생을 보았다. 서울에서 이사 온 그 여학생은 하얀색 파카 안에 하얀 얼굴을 가리고 흰 눈을 맞으며 서 있었다. 사춘기 소년의 마음은 얇은 한지 같아서 쉽게 물들고 스며든다. 흰색도 선홍빛만큼 강렬하게 마음을 물들일 수 있었다. 그날 이후 1년 동안 그 여학생을 마주할 때는 맑은 하늘에서 흰 눈이 내렸고 버스 정류장에서 그녀를 만나지 못하는 날은 어디선가 뿌연 먼지가 도로 위를 쓸고 지났다. 사춘기 소년의 첫사랑은 순백이었다. 흰 눈이 내리는 아침이면 그 시절의 내 마음이 문득 그리워진다.

그리움은 기억의 스위치를 켜는 일처럼 느껴진다. 어디선가 노래가 흘러나오면 전구에 불이 들어오듯 내 마음의 영사기가 돌아가는 순간이 있다. 그리운 것들은 그리운 대로 마음껏 그리워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리움에는 애틋함과 서글픔이 함께한다. 애틋함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조금은 서글프지만 그래도 마음의 온기를 간직하고 산다. 찬바람이 황량하게 쓸고 지나는 거리에서도 봄꽃이 허망하게 떨어질 때도 여름의 밤벌레 소리에 귀를 묻고 누워있는 순간에도 그리움이 있는 사람은 애틋하지만 마음의 온기를 꺼내어 올 수 있다. 지난 일을 떠올리며 그리워하는 일은 감초를 씹는 것처럼 처음엔 쌉싸름하다. 하지만 씹을수록 입안에 진한 단맛이 올라온다.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이 마음을 좀 아리게 할 순 있지만 그 속에서 잔잔한 미소를 얻기도 한다. 누군가에게는 그리움이 병이 되기도 하고 입가에 미소가 맺히기도 하고 슬프지만 마음 한구석에 기쁨이 어리기도 한다. 그리움이 가져오는 갖가지 감정들로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낀다. 오늘처럼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것들을 그리워해야 한다. 하루 한 번은 그리움으로 감정을 부추겨야 한다. 어느 순간 그리운 것들이 다 사라지기 전에 지난 앨범을 간혹 들춰야 한다. 그리움은 지나온 일들의 나만의 의미를 담고 굳어버린 감정을 살살 녹인다. 오늘은 입가에 미소 번지는 일들을 그리워한다. 그때 그 사람이 보고 싶다.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중 데보라의 테마, 엔리오 모리코네의 음악이었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작가 정원철의 책 50 이후 평온함에 대하여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움이란 건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아프고 쓸쓸한 감정인 것 같지만 따뜻함도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지나간 시간을 떠올리는 일이

위로가 되기도 하죠. 오늘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애써 지우려 하지 말고 잠시 그리워해도 좋겠습니다. 그리움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8월에 있었던 공연이 생각납니다. 피아니스트 오은철 씨가 음악감독을 맡고 돌리벨란테가 함께 노래를 했던 무대였는데요. 그날 그리움을 주제로 세 곡을 이어서 들려드렸어요. 윤상의 소월에게 묻기를, 우리 가곡 못 잊어, 김동률의 잔향까지. 서로 다른 노래인데도 묘하게 하나의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굴 그리워하고 계신지 궁금해지네요. 6598님, 어제 창원의 정원쌤 공연 보고 왔습니다. 정말 따뜻했던 공연이었습니다. 앵콜곡으로 연주하신 슈만의 트로이 메라이 신청해요. 네, 슈만의 트로이 메라이, 김정원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슈만의 트로이메라이,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2846님, 훈디와 함께 한 주를 보내니 한 주가 더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이번 주도 수고했다 토닥거리며 커피와 카스텔라를 먹으며 듣는 지금 참 행복하네요. 아, 그러니까요. 제가 이 라디오를 하면서 느낀 게, 아, 아침 라디오를 하면 정말 한 주가 훅훅 지나가는구나. 벌써 금요일이 됐습니다. 아, 너무 아쉬운데, 하지만 또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아름다운 당신에게 나날들이 너무 행복했고, 저도 이 시간들을 그리워하면서 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7538님, 지우님이 올 2월 2일 새싹 훈디로 아당에 오신 날, 저희 가정에도 새 생명이 찾아와 오늘로써 벌써 222일째네요. 와, 우리 지우님은 원숙한 훈디님으로, 우리 아기는 기어다니며 둘 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있으니 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고마워, 사랑해, 괜찮아를 외치며 이번 주에 업무도 잘 마무리하는 금요일을 보내겠습니다.

아니 이런 우연이 있나요? 제가 2월 2일 날 왔는데 그때 새 생명이 찾아오고 벌써 그게 222일째다. 와, 뭔가 숫자 2와 굉장히 관련이 돼 있는데 이왕이면 그 새 생명, 그 아기는 항상 1등만 하는 그런 삶이 또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예. 글린카의 오페라 루슬란과 루드밀라 중 4곡, 프리츠 라이너의 지휘,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글린카의 오페라, 루슬란과 루드밀라 중 서곡, 프리츠 라이너의 지휘,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듣고 계십니다. 1부 끝곡으로는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D단조, 작품번호 30중 1악장, 알레그로 마논 딴또, 마르타 아레리치의 피아노, 리카르도 샤이의 지휘, 베를린 방송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 2부 보이는 라디오로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2부 첫 곡으로는요, 한명희의 작시, 장일남 작곡 비목을 소프라노 강혜정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2부 시작과 함께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가 켜졌는데요. 저희 모습 잘 보이시죠? 네. 지금 CBS 레인보우 앱에 들어오셔서 TV 모양 아이콘 보라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CBS 라디오 채널에서도 저희 모습 보실 수가 있으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 후에는 리벨란테 진원 씨, 노현우 씨, 그리고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오은철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리벨란테 김지훈입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CBS 기획 전재덕 박종성의 심포닉 하모니카 공연에 초대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하모니시스트 전재덕 박종성 그리고 전재덕 밴드 최영선 지휘의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하모니카 협주곡 조지 거슈인의 랩소디 인 블루, 넬라 판타지아, 우리미뇨 세야 세야 등 클래식, 재즈, 영화 음악을 만나실 수가 있죠. 9월 15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입니다. 프랑스의 메스크랑 테스트 국립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이 열립니다. 지휘 다비트 라일란트, 신창용의 피아노 협연으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하죠. 9월 16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부천시립 합창단의 1, 2, 3, 4 콘서트 악기와 합창음악에 초대합니다. 김명희의 지휘와 해설 그리고 피아노, 대금, 생황, 장구, 피리의 합창을 더한 곡을 들려주죠. 9월 17일 목요일 오후 12시 34분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아드리엘 김지휘의 오케스트라 디 오리지널 공연이 열립니다. 바리톤 김태한의 협연으로 모차르트의 코지 판투떼, 코른골트의 죽음의 도시,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 등 오페라 아리아와 라흐마니노프의 교향적 무곡을 연주합니다. 9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 아트센터 도암홀입니다. 에스토니아 국립 오케스트라가 우리나라에 옵니다. 지휘 올라리 엘츠, 피아니스트 선우예곤의 협연으로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 등을 들려주죠. 9월 2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세요.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T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리벨란테 김지훈이고요. 지금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화면에서 보셨겠지만요. 오늘은 특별한 분들 모셨습니다.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오은철 씨, 리벨란테 진원 씨, 그리고 노현우 씨까지 세 분도 잘 보이시죠? 네. 먼저 피아노 앞에 앉아 계신 오은철 씨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은철 씨의 연주로 오늘 초대석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0: 와,
1: 정말 멋진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신 오은철 씨. 와, 정말 감동입니다.
2: 아, 감사합니다.
1: 그리고 리벨한테 진원 씨 그리고 노현우 씨까지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네,
1: 한 분씩 자기 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6: 네, 안녕하세요.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오은철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7: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리베란테에서 테너를 맡고 있는 진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5: 네, 안녕하세요. 저도 같은 리베란테에서 바리톤 하고 있는 노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1: 네, 다시 한번 너무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 조금 전에 들으신 음악은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오은철 씨의 작품이었죠. 아, 제목이 윈터 벗 서머예요. 이거 굉장히 제목이 특이한데 어떤 곡인지 소개 한번 해주시죠.
6: 사실 여기서 어떤 곡을 연주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이번 여름이 정말 더웠잖아요.
1: 그렇죠.
6: 너무너무 제가 인생 살면서 얼마 살지 않았지만 느꼈던 여름 중에서 제일 최악의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아,
1: 맞습니다. 많이
6: 너무
1: 더웠어요.
6: 너무 더운 나머지 네. 제가 일부러 캐롤을 들으면서 이 정신적으로 좀 쿨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은 내가 여름 이 더운 여름날에 겨울을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포근하고 좀 시원한 걸 느끼면서 그걸 표현하면서 또 근데 생각해 보니까 다시 또 여름이잖아. 너무 덥잖아. 마주해야 되잖아. 라는 그런 또 이야기를 담은

0: 비발디의 사계를 차용해서 만든 곡이었습니다.
1: 와, 근데 참 음악하는 사람이 참 개성이 있다고 느끼는 게 대부분 여름에는 뭐 냉수 마찰, 뭐 그렇죠. 에어컨을 크게 튼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를 캐롤을 들으면서 쿨다운을 한다. 이거 굉장히 또 특별한 일인데 종종 그러시나요?
0: 아, 근데 냉수 마찰로도 해결이 안 돼서 아, 이거는 그 믿음으로 네. 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까지 네. 갔습니다. 네. 근데 조금 도움은 되는 것 같았는데 아, 이번 여름 너무 더웠어요.
1: 그렇죠? 아, 맞습니다. 아, 근데 정말 그 특별한 그 생각으로 만든 곡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그 인상적인 곡이었는데 혹시 두 분은 또 어떻게 들으셨나요?
2: 저는 어쨌든 형이 피아노 치는 것만 보는 건 또 처음이고 네. 사실 이 노래 이 연주곡이 굉장히 유명한 곡인데 또 이렇게 실제로 라이브로 들으니까 확실히 좀 느낌이 확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일단 살짝 파주에 뭔가 파주에 그 음악 카페 같은 곳에 와서 음원을 틀어놓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1: 맞아요,
2: 그래서 형
1: 맞아요.
2: 뒤에 뭔가 그 풀숲이 보이면서 되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본업할 때가 굉장히 멋있는 형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피아노만 치면 뒤에서 날개가 보이고
1: 그렇죠.
2: 살짝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멘트가
2: 아니 근데 진짜로 형 짱이었어요.
0: 진심인 거죠.
2: 진짜요.
1: 네. 아 현우 씨 질 수 없잖아요.
3: 아 네.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정말 겨울바람이 몰아치듯이 마치 뭐 라흐마니노프나 쇼팽 네. 교향곡 피아노 연주곡 하시는 것처럼 하시다가 갑자기 비발디 사계 여름이 딱 나오면서
0: 겨울이 나온 거죠.
3: 중간에. 아 네. 내가 진짜 그래도 여름이었구나라는 것이 다시 돌아가는 현실을 마주하는. 야. 그런 좀 음악적 해석이 좀 보였어요.
1: 예. 네. 아,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최근에 리벨란트와 오은철 씨가 함께 롯데 콘서트홀에서 함께 콘서트를 했었는데 음악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특별했던 시간으로 기억이 남습니다. 공연을 준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혹시
0: 아무래도 리베란테도 이런 악기 편성이나 구성이 또 처음이고 또 저도 그렇고 다른 연주자분들도 리베란테 곡이 처음이어가지고 맨 처음 합주할 때는 좀 서로 서먹서먹하고
1: 네.
0: 서로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든 게 다 악보 네. 보면서 그리고 또 여기도 그렇죠. 같이 익히면서 서툴렀는데 이렇게 한 번 한 번씩 맞춰보니까 서로에게 더 가까워지고 또 마지막 우리가 무대에 올렸을 때는 이렇게 서로에게 더 의지하고 했던 순간들이 저한테 너무 소중하고 황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게 이 뭔가 이 스파크가 튀면서 와 이게 예술이구나. 저도 모르게 벅차가지고 그게 눈이 글썽글썽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1: 맞습니다. 정말 정말 뜻깊은 공연이었고. 저희 또한 사실 그런 똑같은 마음이겠죠.
2: 똑같은 마음이 예.
1: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나누는 중에도 아주 많은 분들께서 사연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또 곧 추석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명절 사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9982님께서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훈디 벌써 추석이 다가오고 있어요. 감사를 전하고 싶던 분들께 기억에 남는 추석 선물을 보내고 싶어서 행복한 고민에 빠져있답니다. 고를 때도 줄 때도 선물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즐거워서 선물은 참 행복한 말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훈디와 아당이 선물이에요. 오늘도 행복합니다. 네. 그럼 9982님의 신청곡 듣겠습니다. 오버 더 레인보우를 케니지의 색소폰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Over the Rainbow를 케니지의 색소폰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아, 이번엔 진원 씨 사연 하나 소개해 주시죠.
1: 네, 알겠습니다. 5205님의 사연입니다.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순간 선택을 잘하는 편인가요? 그 선택이 나비 효과처럼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만들기도 하고 후회를 가져오기도 하잖아요. 항상 좋은 선택만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오답을 고를 때가 많아서 선택의 기로에 서면 자꾸 망설여요. 이럴 때마다 조금 더 고민해야 할지 처음 드는 생각을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직감이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고 오래 고민한다고 꼭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선택할 때 직감과 고민 중 어느 쪽을 더 믿는 편인가요?
0: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네요. 개인적으로 우리 현우 씨, 네. 현우 씨는 직감과 고민 둘 중에 어느 쪽이에요?
2: 저는 조금 직감을 믿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0: 아, 직감을 믿는 편이다. 좋습니다.
2: 스스로의 어떤 촉이랄까요?
0: 촉.
2: 그런 것을 좀 맞을 때가 조금 비교적 많더라고요.
0: 그렇죠. 아직도 젊고 총명한 때잖아요.
2: 그렇죠. 사볼 수 있죠.
0: 예, 직감이.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 형인 은철이 형. 예, 은철 씨는 어떨까요?
3: 저는 대부분 고민을 많이 하고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나서 결정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네. 가끔 아, 나 이거 고민할 필요 없이 그리고 나 후회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질러버리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또 맞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의 그 판단이지 않을까.
0: 그렇죠. 또 연륜이 또 쌓이셨기 때문에 그 직감이 또
3: 그렇게 쌓이진 않았어요.
4: 한 살 차이.
0: 저희가 한 살처럼
4: 갑자기 또 선을 그으시네요.
0: 저희가 이렇게 친밀한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리베란테어 온철 씨가 최근에 언플러그드 호프 콘서트를 함께 했습니다. 그때 했던 곡 중에서 한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마치 콘서트 때 한 장면을 재현하는 기분이 들 것 같네요. 이 음악이 모든 분들께 추석 선물처럼도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오깨논 비보, 당신 없인 살 수 없는 나. 리벨한테 노래, 오은철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0: 호! 감사합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팬텀싱어4 우승팀 리베란떼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듣고 계십니다. 리베란떼는 자유를 뜻하는 이탈리아어 리베르타와 반짝인다는 뜻의 브릴란테를 합친 이름인데요. 어떤 장르의 음악이든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음악을 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0: 네, 너무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아, 그리고 조금 전에 특별 로고 잘 들으셨죠? 저희 이덕우 PD님께서 오늘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녹음해 주신 정미나 아나운서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깨논 비보, 당신 없인 살 수 없는 나. 리벨란테 노래, 오은철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은요,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이자 작곡가인 피노 도나쪼의 대표곡이죠. 사랑하는 사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애절한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같이 부르니까 정말 아, 그 롯데 콘서트홀
2: 맞아요.
0: 그 순간이 기억이 나는데 그날에 이어서 오늘도 오은철 씨와 함께 호흡을 맞춰봤습니다. 리벨란테와 음악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느낀 합이나 또 서로의 음악적인 호흡은 또 어떠셨을지 궁금한데 혹시 어떠셨어요?
3: 이렇게 아침에 같이 하는 건 또 처음인데
0: 네.
3: 저만 느끼는 건 모르겠지만 뭐 마치 예를 들면 우리 아침에 이렇게 빵집 가다 보면 빵 냄새 나듯이
0: 아, 그렇죠.
3: 갓 구운 빵 냄새를 예. 방금 느꼈어요.
0: 아, 정말 정말 표현이 예술이십니다.
2: 확실히 다르시다.
0: 달라요.
3: 구워서 그런가?
0: 네, 아 이쯤에서 사연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목소리가 너무 좋은 우리

0: 현우 씨 읽어주시겠습니까?
1: 5827님의 사연입니다. 혹시 영크크와 늘크크가 뭔지 아세요? 며칠 전 윤종신님이 SNS에 올린 늘크크 리스트를 보다가 빵 터졌어요. 요즘 신조어가 너무 많아서 모를 수도 있는데 너무 모르면 대화하다가 혼자 자막 없는 영화를 보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가끔 검색해 보는데요. 세대별로 굳이 선을 긋기보다는 서로 쓰는 말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영크크인 네 분도 늘크크 중에 공감되는 말이 있나요?
0: 근데 궁금한 게 네. 그 저희 중에 유일한 20대인 현우 씨. 예. 현우 씨가 보기에 저희 형들은 늘크크인가요? 영크크인가요?
1: 완전 영크크죠.
0: 아, 영크크. 진짜요?
1: 네, 완전 영크크죠.
2: 네.
0: 정말 다행입니다.
2: 감사합니다.
1: 다행입니다. 네.
0: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팬분들과의 소통 중에 저보고 영크크가 뭔지 아냐고 물어봐서 그게 뭐죠? 라고 했더니 그렇다면 당신은 늘크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3: 맞아요.
0: 그래서 아, 그렇구나.
3: 저도 비슷하게 그렇게 당해요.
0: 제가 너무 그게 분해서 네. 찾아봤더니 영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터였나? 뭐, 이제 예, 뭐 젊은 어떤 예, 창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2: 약자였군요.
0: 예, 약자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모르셨군요.
3: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이건 줄 알았어요.
0: 여러분들도 늘 크크입니다. 예. 아, 근데 현우 씨는 영 크크 알고 있었죠?
1: 단어는 알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약자인지는 몰라요.
0: 아, 그래요? 네. 그치만 또 가장 신조어에 밝을 것 같아요. 혹시 뭐 또 소개해주고 싶은 어떤 신조어 있을까요?
1: 아, 그렇다면 제가 한번 단어 몇 개를 네. 골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거를 아시면은 네. 영크크고 네. 모르시면 늘크크라고 합니다.
0: 아, 네네. 네.
2: 너무하다.
1: 제가 하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네. 추구미 아시죠? 아,
3: 추구하죠. 추구하는 네. 거 아닌가요?
0: 나의 추구하는 방향 이상향 이런 거죠.
1: 아직까지는 영크크고요.
0: 예.
1: 그리고 뭐 맞아. 동결건조.
0: 동결건조는 기본적으로 저기
2: 동결건조?
0: 그 참다랑어 많이 하거든요.
2: 그다 그 예, 생각해.
0: 가스 오브시를 만들잖아요. 예, 그런 거 아닐까요? 동결건조?
1: 오, 그렇군요. 저 그 말리는 그런 건데.
0: 그렇죠, 그렇죠. 얼리고 아~ 말리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1: 아, 네, 예. 그렇죠.
2: 맞는 거예요?
0: 예,
2: 맞는 거.
0: 아니, 모르겠어요. 그게 모르겠어요.
2: 현우가 예, 그 맞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죠.
1: 저는
0: 리크죠.
1: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0: 네,
1: 네 밤티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3: 밤티.
0: 밤티.
3: 근데 그게 밤티가 살짝 그 뭔가
0: 그러니까 좀
3: 그 네. 뉘앙스는 뭔지 알겠는데
2: 무슨 티?
0: 좀 부정적 뉘앙스죠.
3: 네, 맞아요.
0: 예, 좀 뭔가
2: 무슨 티?
0: 별로다.
3: 별로다.
0: 뭐 이런 말 할 때. 예.
1: 이렇게 다들 잘하세요. 그러면 이 뒤에 제가 정말 읽고 싶지 않아서 읽고 싶지 않았는데
0: 네.
1: 하나만 얘기하면
0: 네.
1: 야르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아, 도대체 야르.
0: 아 저는 이걸 우연히 알게 됐는데
1: 아,
0: 뭐
1: 네.
0: 약간 기분 좋다 뭐 이런 뜻
3: 아, 그래?
1: 진짜요?
0: 예, 예. 오 기분 좋아 뭐 약간
3: 그게
0: 이런
3: 야르라고 표현을 하나요?
0: 뭐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아. 저도 그걸 사용하진 아. 않는데 조금 예 저도 좀 낯간지러워서
1: 나는
0: 예.
1: 뭔가 야르르 이래서 뭔가
0: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예. 예.
1: 뭔가 맛있다 이런
0: 근데 그 굴리는 발음 너무 좋은데 한번 다시 해주시면
1: 야르르 오 되게 민망하네요
3: 근데 이건, 아무, 네. 근데 이건 아무도 아무도 못 따라하겠다 네. 말이 안 되시는 분들은
0: 그렇죠
3: 안 될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이렇게 세대 차이를 조금 위트있게 웃음으로 어렵다. 풀어봤는데 사실 뭐 영크크든 늘크크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3: 맞아요,
0: 예. 음악 앞에서는 저희 네. 나이도 없고 세대도 없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아, 이번 신청곡은요. 핸들의 왕궁의 불꽃놀이로 한번 듣겠습니다. 4209님의 신청곡입니다.

0: 핸델의 왕궁의 불꽃놀이, 핸델 작품 번호 351 중 4곡 환희, 콜레기움 아우레움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4165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저희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아쉬우시죠?
1: 아쉬워요.
2: 너무 아쉬워요.
0: 그래서 남은 하반기 활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리벨한테 연말 계획 또는 예정된 또 개인 활동 살짝 소개해 주시고 끝인사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 뭐 리벨한테 연말 계획 좋은 계획들이 많을 텐데 뭐 방송 활동도 있을 수 있고 저희 또 좋은 콘서트들 잘 준비해서 네. 연말에 또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26년도 진짜 저희가 전반기 되게 바쁘게 이렇게 지냈는데 하반기도 좀 행복하게 바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현우 씨, 네. 현우 씨 혹시 뭐 예정돼 있는 팀 계획 외에도 또 개인적인 공연 일정 있으실까요?
3: 얘기 중인 거는 있는데요.
0: 네.
3: 아직
0: 확정이 안 됐고요.
3: 확정은 아직 안 됐고요.
0: 좋은 기회로 또 예, 확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 오은철 씨.
1: 네.
0: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음반이나 또 공연 계획 있으시면 끝인사와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일단은 10월 달에 반도 네오니스트 고상지 씨랑 탱고 공연을 하고요.
0: 오.
1: 11월 달에는 국악 밴드 옥수랑 같이 네. 또 국악 콜라보를 하고 또 이제 지금 큰 음악 프로그램의 감독을 맡아가지고 네. 그것도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저의 정규 앨범입니다. 좀 제가 여러 장르를 하면서 나의 음악은 무엇일까 계속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이

0: 앨범을 작업하면서 그거를 좀 찾은 것 같습니다.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요. 파격적인 앨범이 아닐까 싶은데 또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기대하겠습니다. 말로만 들어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정말 기대 가지고 기다릴 테니까 네. 잘 준비하셔서 네. 예, 좋은 작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리벨한테도 연말까지 아주 알차게 또 좋은 공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은철 씨와 리벨한테 활동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라이브를 들려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이 곡도 저희가 함께했던 콘서트에서 불렀던 곡입니다. 김소월 씨, 조혜영 곡의 못 잊어입니다. 1부에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콘서트 때 그리움을 주제로 세 곡을 이어서 들려드렸어요. 윤상의 소월에게 묻기를, 우리 가공 못 잊어, 김동률의 잔향까지 이렇게 그리움 3부작으로 선보였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이 세 곡 중 못 잊어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세 분 이제 준비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리벨한테 노래, 오은철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1: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차이콥스키의 발레 호두까기 인형 중 꽃의 왈츠를 사이먼 레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세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는 유튜브 채널 CBS 라디오에 올라갈 예정이니 많이 찾아봐 주세요. 아담과 함께 해주신 리벨한테 진원 씨, 노현우 씨, 그리고 오은철 씨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셜 DJ 리벨한테 김지훈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

0: 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 문이 막히는 순간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꺼내봅니다. 사용 설명서를 처음 읽는 사람처럼 눈으로 보고 손으로 익히며 이 순간의 비밀을 깨닫게 하소서.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곡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203장 찬송 함께 합니다. 박상희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천사들의 합창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예수께서는 당신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거듭나길 바라시며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언덕에 문은희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자비로 그 몸 찢기시고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과 우리 주 십자가 김승철이 부르는 찬양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서정진의 찬양이었습니다. 박은성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고요. 계속해서 한반도 26님께서 신청하신 찬양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노문환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그리고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아이노삽창단의 곡으로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호천사님, 배워서남주자님, 또 사랑비님, 원성남님, 똘구님, 행복한사람님. 오늘도 하루가 선물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나요? 고맙습니다. 루아흐 엘로힘 보혜사님께서는 오늘 취업에서 결정적인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중하되 담대하고 인연이 될 사람을 알아보는 눈 주옵소서. 이렇게 보내주신 것으로 보아서 면접관 아니실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비공개로 글을 주셔서 아이디를 소개하지 않을게요. 주님, 복부 림프절 발견하게 하사 수술을 위해 이달 말에 입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라파의 여호와께서 모든 과정에 개입하시고 도우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치료의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믿고 함께 기도드릴게요. 그리고 한미영님께서는 오늘 하루도 새날 주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 안에서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보내주셨고요. 백곰님께서는 작은 어머님의 우울증이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고규봉님, 하나님 저의 목표 계획을 이루어 주소서, 이렇게 또 기도하셨네요. 김명수님께서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듣고파서 신청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신승희의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이화라님, 광야를 지날 때 신청합니다. 보내주셨어요. 민호기의 다시 새롭게 부르는 최덕신 앨범.

0: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0: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1: 기온이 뚝 떨어졌죠. 라신님께서 쌀쌀해진 날씨 환절기에 모두의 건강 지켜주시길 기도하시면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을 청해 주셨습니다. 1부의 끝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잠시 후 2부로 돌아옵니다.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이쁜이님께서 신청하신 곡 복의 근원 강림하사 2부의 첫 곡으로 함께합니다. 온누리워십의 찬양이고요. 황유리님께서 신청하신 어제 생긴 밴드의 찬양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이어집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12일 토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오늘은 화 있을진저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십니다. 어린아이들, 가난한 이들,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과 식사하시며 삶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분노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위선과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의식이라는 말은 연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은 많지만 행함이 없습니다. 율법을 가르치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께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그들은 작은 규정은 강조하면서 더 중요한 본질은 저버립니다. 율법의 세부 조항에는 철저하며

서도 정의와 자비, 믿음 같은 하나님의 마음은 놓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들으며 가장 먼저 책망을 들어야 할 사람은 바로 필자와 같은 목회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복음이 될 것이며 주님께 책망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여 걸어다니는 복음이 되게 하소서.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국립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내 선한 목자 이다니엘의 음성으로 준비했고요. 나는 예수 따라가는 CBS 합창단의 찬양 이어집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피노키오님, 주님 이 나라를 살펴주시옵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소나무님께서는 오늘 하루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고요. 같은 길 같은 방향 감사합니다. 지호님께서 이렇게 글을 주셨어요. 더불어 건강 잘 지키시고 승리하십시오 꾸벅꾸벅 하고 인사까지 해주셨는데 그러네요.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가족은 주의 길 함께 걸어가는 길동무였네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멋지네요. 같은 길 같은 방향. 고맙습니다. 작은 자님, 주님 말씀이 고난 중에 유일한 위로요. 경험을 뛰어넘는 완전한 지혜요. 묵상할수록 꿀보다 더 단 양식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도문 보내주셨고요. 메이플라떼님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을 찬송가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재홍씨님께서는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내주셨어요. 보라미님, 오늘은 속초로 출장 가는 일행분들이 가신 일 잘 해결되어서 일찍 귀가하게 되기를, 운전하시는 분도 피곤하지 않고 안전운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출장 가시는 분들을 위한 기도문 올려주셨네요. 그리고 후니맘님, 오늘 처음 회원 가입했습니다. 아침 찬송과 사연과 함께 많이 은혜받고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노원태풍님께서도 역시 처음 들어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오신 블레싱 플라워님 샬롬 인사 건네주셨고요. 소망이님께서는 연약한 마음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어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유리정은님께서 찬양 신청곡 올려주셨어요. 조준모의 그의 생각 준비했고요. 이어서 마라나타님께서 신청하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박진희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물으신다. 이 질문은 고슴도치처럼 자기 보호에 매몰된 당신을 향한 친절한 움직임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홀로 고통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당신보다 훨씬 더 고통당한 경험을 한 누군가가 있다는 뱀의 거짓말을 믿지 말라. 방황하며 시들어갈 수밖에 없는 땅에서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해야 한다는 뱀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 어디 있느냐? 라는 친절한 질문으로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을 걸어오신다. 당신이 겪고 있는 특별한 아픔은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혼자 감내해 왔는가? 그 아픔은 당신과 타인과 하나님과의 필수적인 연결을 어떻게 끊어버렸는가?

적드그로트의 내면을 돌보는 일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연결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주음성 외에는 동신교회 동신코럴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어플로즈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7: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0: 요즘 유산균?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전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4: 1533-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3: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자연한 알.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신혜숙님께서 청하신 찬양입니다. 디사이플스의 목마른 사슴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찾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이명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옆에 CBS 라디오 수도권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1: 경민대학교
2: 바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1: 경민대학교
0: 취업에 강한 대학
1: 경민대학교
2: 도봉산역에서 무료 통학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3: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4: 우리 아이 락토핏
3: 바쁜 하루를 보내는
4: 어른들도 락토핏
3: 장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4: 우리 모두 락토핏
5: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경희

0: 경인여자대학교 수시 1차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많은 지원 바랍니다. 경인여대.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이탈리아에는 치타슬로에 가입한 소도시들이 참 많습니다. 치타슬로는 한마디로 슬로우 시티, 느림을 지향하는 도시인데요. 세상이 어떻게 하면 더 빨라질까를 고민할 때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천천히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곳입니다.

오래된 골목을 허물기보다 지키고 자동차가 달리는 길보다 사람이 걷는 길을 소중하게 여기고 네, 천천히 간다는 건 빠르게 가느라 놓쳤던 것들을 다시 눈에 담는 일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은 또 주말이니까 우리도 그런 속도로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기다리고
1: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9: Good Music Station CBS FM

와, 음질이 장난 아닌데요. 미나님 목소리도 더욱 감미로워요. 주방, 베란다, 가는 곳마다 폰 가지고 다닐 일도 없고요. 늘상 휴대폰 사면 따라오는 이어폰을 사용했어요. 이렇게 좋은 걸, 변화하는 걸 잘 못하는 70세 할미입니다. 홍목 엄니님. 네, 누구나 이제 변화는 두렵고 어렵죠. 신문물 사용으로 신세계를 느끼는 아침. 홍목 엄니님 이 곡들도 더 선명히 잘 들렸죠? Praise to the Lord, 다 찬양하여라. Oh for a thousand tongues to sing, 많이 비 내게 있으면. 토요일 주말 아침입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사연과 신청곡.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주세요. 안에 보면 게시판이 있습니다. 음악 FM과 표준 FM, 조이포유 채널에서 동시 송출되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뭔가 잘못됐나? 여기 틀어도 이 방송이 나오고 저기 틀어도 이

방송이 나오네. 예, 잘못된 거 아니고요. 3개 채널에서 동시 송출되고 있다는 거. 문자 주시려면 샵 9390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Alas, indeed, my savior bleed. 웬 말인가 날 위하여.

Pass me not, O gentle Savior. 인내하신 구세주여. O to be like thee.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이번 주는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특새 기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기도 주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저희 가정도 아이들 재워놓고 부부가 라디오 들으면서 교회에 운전하며 오갑니다. 숭스맨님, 레이크 호수님, 올여름 걷기 목표 하루 7,000보, 현재 70여일 했는데요. 약 3kg 정도 체지방이 빠졌습니다. 매일매일 방송을 듣다 보니 벌써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은 지 10년 가까이 됐어요. 이제 저는 60을 바라보는 중년이 되었습니다. 레이코스님과 저, 레이코스님과 우리 프로그램이 참 오랜 인연인데요. 감사합니다. 아유, 하루 7,000보 쉬운 게 아닌데 70여일, 그러니까 두 달 넘게 지속하고 계시다니 대단하십니다. Revive us again. 기뻐 찬송하세.

마카리오 교부는 사막에 움막을 짓고 평생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뿐 아니라 마른 해골과도 소통하는 경지에 이르렀죠. 악마도 그를 두려워했고 성인으로 존경받았습니다. 그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주여, 당신이 원하시고 아시는 바대로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가 드린 기도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구하소서. 우리의 기도는 이 두 마디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는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남의 것을 빼앗는 자와 불의한 자와 간음하는 자와는 같지 않답니다. 이래에 두 번이나 금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친다네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가 멀찍이 서서 고개를 쳐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드린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둘 중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누구일까?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세리입니다. 성인의 기도는 또한 죄인의 기도입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수원 한민교회 서재경 목사님의 성인의 기도, 죄인의 기도.

마이클 W. 스미스의 프렌즈. CCM 거장 마이클 W. 스미스 노래는 이런 찬양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일반 팝송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죠. 토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벌초하러 가신대요. 비단자랑님. 루치아노님은 송파구 장지천 주변 아침 산책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다산소리님. 미나님 낭독한 시편 들으면서 기도 소리가 참으로 마음에 와닿아 노트에 옮겨졌고 있습니다. 노트 왼쪽에는 시편 기도문을 그리고 오른쪽에는 나의 기도를 써서 하루에 몇 번씩 읽고 있어요. 매일이 은혜롭습니다. 예, 지금 다산소리님 듣고 계신 낭독이 유튜브에서 여러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듣다 보면 기도가 되는 40일 시편 통독이라고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목이 조금 길죠? 듣다 보면 기도가 되는 40일 시편 통독. 제가 시편 150편 전편을 낭독했습니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들의 찬양 예배가 끝난 후에 말씀 들으셔도 은혜로울 것 같고, 더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찬양 예배 전에 워밍업의 시간으로 말씀의 시간, 이 시편 낭독을 들으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Tell me the old, old story. 주 예수 크신 사랑.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문자 참여하셨어요. 9360 뒷자리로. 9360님은 성당 다니시는 분이네요. 매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6시 30분쯤 나오는 묵상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이 시간을 자주 듣게 되셨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말씀, 어떤 소원을 들어달라는 기도 대신 감사의 기도를 많이 올리라는 말씀이 참 좋았다고요. 청원보다는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하게 되니 마음이 더욱 충만하고 미사 끝나고 집에 오는 길이 아주 가볍다고 하십니다. 예,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어요. 9360님과 함께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끝곡을 듣죠. 셀린 디온, 안드레아 부첼리, The Prayer. 전 2부 준비합니다. 2부는 라디오로는 못 듣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주세요. 레인보우에서만 들을 수 있는 채널이 따로 하나 있습니다. Joy for You 채널이라고 화면 상단에 보실 수 있는 채널인데요. 거기서 2부 7시부터 이어갑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7: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 해.
14: 홈픽.
12: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 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여는 아침 김윤주입니다.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왠지 마음도 한 박자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선선한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물드는 이 계절, 우리의 기분과 생활 리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호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계절에 따른 기분 변화를 살펴본 연구가 있는데요. 우울증상은 겨울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기분이 들뜨거나 활력이 높아지는 등의 조증 증상은 가을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을인데다 토요일인 오늘은 어떨까요? 선선한 가을바람에 주말까지 더해졌으니 기분 좋아질 이유가 벌써 두 가지나 생겼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좋은 음악이 흐르는 이 시간. 오늘은 세 가지 즐거움을 한꺼번에 누려보세요.

0: Good morning, Judith.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9월 12일 토요일. 오늘 첫 곡은 척 맨지오니의 플리겔 호은 연주로 Feel So Good 들으셨어요. 선선한 가을, 주말이고요. 또 좋은 음악까지 가득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토요일 아침 같이 시작해 볼까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2: 콜레스테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벽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 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5: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8: 너무 좋아요.
7: 유후.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8: 완전 좋아요.
7: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9: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서울

토니 올랜도앤던의 타이어 옐로우 리본 라운디 올드 옥트리, 그 전에 카펜터스의 탑 오브 더 월드는 5549님 신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아름다운 목소리가 참 듣기 좋다고. 저도 이 카렌의 목소리 처음 들었을 때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다정한 목소리로 무심한 듯 아무렇지 않게 노래를 이렇게 잘할 수 있지? 하면서 감탄에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토요일 1부 듣고 계세요. 보성님, 새벽 공기 추워서 창문을 닫았습니다. 창문 닫으며 보니 가을이 집안 마당에 와 있더라고요. 송기창님은 이제 겨울도 금방 올 것 같아요. 시간이 참 무섭습니다 하셨는데 시간은 참 정직하게 흐르죠. 저는 살면 살수록 정직한 것만큼 강하고 무서운 게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이러다 금방 겨울 되겠죠? 자,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단문은 50원, 장문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S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주말 아침 사연과 어떤 노래 듣고 싶으신지 신청곡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파파스머프님, 제가 활동하는 모임에서 많은 분들이 레인보우 고정이더라고요. 제2의 인생을 슬기롭게 살아가고 있는 어마싱스 회원분들, 특별히 수원의 아우님, 저 방송에 글 올렸습니다. 간간히 보내주세요. 어마싱스 회원님들. 제가 예전에도 사연 소개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다들 잘 듣고 계시겠죠? 라이트하우스 패밀리의 하이, 어마싱스의 파파스머프님 신청곡이고요. 쉐이저 파트의 스트레인저 바이 더 데이는 해피초이님 신청하셨어요.

평소에는 출근하는 차에서 듣지만 간만에 느긋하게 듣고 있는데 좋네요. 마당님과 함께 들은 두 곡은 바브라 스트라이샌, 엘비스 프레슬리의 Love Me Tender 그리고 로라 피지의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s였습니다. 토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세요. 찬바람님, 2박 3일 가평에서 캠핑하고 오늘 집에 갑니다. 짐 꾸리고 있는데 집에 가기 싫은 거 있죠? 방송 들으면서 이 아침 좋은 공기도 함께 담아가려고 합니다. 아, 공기 좋은 곳에서 자고 일어나면 정말 개운하잖아요. 집에 오기 싫은 그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6466님, 주말을 건강하게 시작하는 분들 참 많네요. 한강 나왔는데 걷는 분, 달리는 분, 자전거 타는 분, 야구하는 분 정말 많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듣고 계신 오래된 인연님, 이 노래로 오늘 하루도 출발! 김동률의 출발 청해 주셨고요. 0306님, 볼빨간 사춘기에 여행 신청하셨어요.

0: 7376님, 되게 오랜만에 보내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자주 오세요. 문득 창밖을 보다가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 신청합니다. 이 노래 들으면 오늘 하루 열심히 살것 같아요. 정국의 드리머스. 응원하는 마음으로 전해드렸고요. 주말 출근해서 차에서 듣고 있는데 음악이 너무 좋아서 못 내리신대요. 좋은 노래 들으면서 오늘도 잘 보내볼게요. 하신 5051님. 그리고 수완봉 입구에 도착해 정상을 향해 준비 운동하고 출발합니다. 하신 산꾼 시인님과도 전국의 드리머스 같이 들었습니다.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2: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
4: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신축도
6: 리모델링도
7: 경동하우징
8: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9: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5: 신축도
6: 리모델링도
7: 경동하우징
10: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11: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10: 익수 황진한
1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1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1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1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산재보상 전문
16: 노무법인 폐
15: 1544-7575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0: 공원까지 개항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7610님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서 그대 아침 들으면서 자전거 라이딩하고 계시대요. 맑은 아침 공기 마시니까 묵은 스트레스도 훨훨 날아가는 것 같다고 콜렉티브 소울의 샤인 정하셔서 1부 끝곡으로 듣습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주디스 여러분과 함께 2부로 갈게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9월 12일 토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에 오셨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Beat It 첫 곡으로 들으셨고요. 유수티나님, 남편이 친구들이랑 1박 2일 놀러 간다고 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참치김밥 말고 있습니다. 아, 맛있겠다. 남편, 즐거운 시간 보내고 스트레스 다 날리고 오셩. 오셩에서 혼자 보낼 주말에 대한 설렘이 조금 느껴집니다. 남편분도 좋으시겠지만 유스티나님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아, 김밥 말면 또 집안에 참기름 냄새가 또 쫙 퍼지겠네요. 토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0: 요즘 유산균? 세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3: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많아.

0: 맛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1: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3: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4: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로렌 오츠의 Private Eyes, 그 전에 다이애나 킹의 I Say a Little Prayer 들으셨어요. 토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 듣고 계십니다. 6096님, 늘 지나는 길 김밥집 현수막에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대와 여는 아침 들으시나 늘 궁금했는데 오늘은 일부러 차를 돌려서 그 집에 가서 김밥을 주문했습니다. 방송을 잘 듣는 주인 어르신들이더라고요. 사연도 보내신다고 해서 야, 잘 찾아왔다. 다섯 줄 포장해서 출근 중입니다. 단골에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주디스들이 만나면 얼마나 기쁘실까요? 근데 이 문구 있잖아요. 저희 클로징 멘트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가 주디스라면 너무 반응할 수 있는 문구고 주디스가 아니더라도 그대와 여는 아침을 듣지 않으시더라도 그냥 너무 좋은 문구잖아요. 그래서 김밥집에 이게 딱 붙어 있으면 오고 가는 김밥 손님들 너무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딜까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자,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단문은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S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주말 아침 뭐 하면서 방송 듣고 계신지, 어떤 노래 듣고 싶으신지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9211님 신청하셨어요. 휘트니 휴스턴의 All at Once, 라이오넬 리치의 Stuck on You.

추워서 잠들었는데요. 그대 아침 들으면서 만보 걷기 하고 있는데 잠도 깨고 머리도 깨고 아침도 깨는 한마디로 모든 것이 깨고 살아나는 활기찬 음악이 너무나 좋습니다. 사과꽃 향기님과 함께한 활기찬 두 곡. 공교롭게도 제목이 같아요. 모페츠의 I'll be there for you, 렘브란츠의 I'll be there for you. 요두 번째 곡은 그 한때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프렌즈의 테마곡이었습니다. 토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 듣고 계세요. 마가렛님, 휴가 나오는 아들 데리러 인제 가는 길입니다. 가을 나들이 객이 많은지 시간이 평소보다 1시간이나 더 걸린다고 나오네요. 기다릴 아들 생각하니 마음이 조급하지만 방송 들으면서 안전운전하면서 달려보겠습니다. 와, 진짜 어디 많이 가시나 보네요. 평소보다 1시간 더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다들 서둘러서 나들이 가시나 봐요. 마가렛님, 느긋하게 가시라고 좀 여유 있게 음악 들으시라고 두곡 준비했습니다. 비옴님 신청하셨어요. 박정현의 편지할게요. 그리고 보통날님 신청곡 박화유비예요. 당신과의 키스를 세어보아요.

박화요비 당신과의 키스를 세어보아요. 박정현의 편지할게요. 두 곡 들으셨어요. 아, 0060님 새벽부터 사우나 다녀오면서 그대와 여는 아침 듣습니다. 집에 가면 이제 주말 돌밥 해야 됩니다. 주디도 좋은 주말 보내세요. 돌밥 조금은 고되실 수도 있지만 사우나에서 돌밥할 수 있는 좋은 에너지 듬뿍 얻으셨겠죠? 4442님 남편은 출근하고 대학생 두 아들들은 콕 자고 있습니다. 저는 고구마랑 커피 만들고 자전거 라이딩하러 나왔어요. 가을 냄새 제대로 만끽하면서 자전거 탈 수 있게 신나는 음악 부탁합니다. 하셔서 요 곡 어떨까요? 1022님 신청하셨는데요. 샘 라이더의 타이니 라이엇, 에드 시런의 드라이브는 영화 F1 삽입곡으로 전해드릴게요.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쓰다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쓰다꽂혀 하루 5분 쉽게
2: 쓰다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쓰다꽂혀 메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2: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하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조니 스팀슨의 플라워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고요. 토요일 그대와 여는 아침 손명회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윤주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0: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생 성원 에드피아.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영동 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 해.
7: 홈픽.
9: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 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0: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표류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불안합니다. 물 위에 떠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흘러가는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가끔은 이 표류가 꽤 괜찮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정해놓고 살아가잖아요. 몇 시에 일어나고, 무엇을 먹고, 누구를 만나고, 언제 집에 돌아갈지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주말에도 운동과 장보기, 약속이나 청소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쯤 되면 내가 사람인지 일정표인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계획을 내려놓고 그냥 표류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생각도 가끔 표류시켜보면 어떨까요? 표류는 꼭 방향을 잃는 게 아니라 때로는 방향을 정하지 않을 자유일 테니까요. 열심히 노를 저어 목적지를 향해 가는 날이 있다면 노를 잠시 내려놓고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는 날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목적지 없음. 오늘의 일정은 마음 가는 대로. 그리고 오늘의 임무는 하나입니다. 조금 엉뚱하게 흘러가면서도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는 것. 그 정도면 오늘 하루 꽤 근사한 표류 아닌가요?